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네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좀 검소하게 사시고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살림을 하시는 그 집사님 부부 가정에 계셨는데 오늘날 남편 집사님이 우연히 화장대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그 영수증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드레스를 아내가 샀는데 500불짜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화도 나서 아내를 다그칩니다. 아니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어떻게 500불짜리 드레스를 살 수 있단 말이요? 하고 이제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우연히 이 그 드레스가 있는 윈도우를 봤는데 너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 들어가게 되고 그걸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탄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죠. 참 보기 좋지. 너는 충분히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걸 입으면 참 예쁠 거야. 꼭 사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 집사님이 그러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속삭일 때는 몰라? 사탄아 뒤로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내가 왜 그걸 안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큰 사탄한테 외쳤다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그랬더니 쓱 뒤로 간 사탄이 하는 말이 뒤태가 더 멋있는걸? 그 말하고만 꼴딱 넘어가서 샀다고 그러는 거죠.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르지 마시고 남편 너무 그냥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 좀 적당히 참 지혜롭게 세일하는 것만 골라서 꼭 필요한 것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도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도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쳤는가를 잘 보면 우리도 그 시험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돈이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이 명예욕 그리고 이 권력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패러디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그런즉 이 돈과 이 명예와 권력은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이렇게 세상이 지금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묘사한 그런 패러디인 것 같은데요.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이 세 가지 시험에 실패한 이후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시험에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인류의 후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험을 잘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자. 그러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빵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떡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떡보다는 밥이 맞겠죠, 그죠? 예, 우리는 밥을 늘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할 때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 돌멩이들이 꼭 빵처럼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 황혼에 뉘엿뉘엿 이렇게 이제 태양빛이 넘어갈 때 불그스름하게 하면 진짜 빵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셨는데 그걸 보면 빵이 연상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을 하죠. 너 능력 있잖아.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돼서 먹어.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으로만 이렇게 말씀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지만 그래서 이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물질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모든 걸 물질로만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이 떡을 만들어서 먹었을 거예요. 사탄이 시험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절박한 순간에 와서 시험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 금식할 수 있는 한계가 바로 40일이에요. 이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정말 모든 게 다 먹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개구리를 보는 순간 그 너무나 먹고 싶어서 그걸 먹다가 목이 막혀서 죽으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떼내서 그걸 구워 잡수셔야 되는데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그냥 먹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40일 금식한 뒤에 오는 이 식욕의 유혹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할 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사탄이 시험을 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험이 언제 왔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 시험이 왔을까요? 성령이 이끌어서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 갖다 놨을 때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유혹과 시험과 고통에 우리는 직면해야 되고 그 유혹과 시험과 고통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그냥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 나를 갖다 놨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면 훈련의 성격도 경험하시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서 빠져나갈 불순물이 있으면 빠져나가고 또 여러분 인격이 좀 가다듬어져야 되면 가다듬으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여기 손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은 꼭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나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올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양식도 가져가셔서 꼭 여러분들 아침밥만 챙기지 먹지 마시고 꼭 영의 양식도 먹으시고 또 주보에 나오는 말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통독도 하시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시면 자동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설교자들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또 맛있게 잘 요리해서 드리니까 새벽 예배도 꼭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아침 또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나오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겠다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 먹으셔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따라서 쫓아다니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정확하게 분별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이기자. 지금 마귀가 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 천하만국을 보이는 그곳에다가 다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게 이 속임수의 왕이죠. 꼭 마치 이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면 다 이게 네 것이 될 거야.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고 또 예수님으로 와 하여금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어. 나와 타협하면
쉽게 네가 메시아로 인정받을 텐데 내가 이거 다 준다니까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때 예수님이 또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십니다. 그런 기록된 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 정통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래서 그분만 섬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이게 권력의 유혹이거든요. 권력의 욕심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방법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시요 모든 것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 보면 이 천하만국이 보이는 이곳에서 만일 네가 절하면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대가를 치르고 얻게 돼 있어요. 공짜로 준다 그런다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 뭐냐면 특별히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때 이렇게 내세웁니다. 고수익, 저위험, 저수고. 수익이 엄청난데 위험도도 낮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 나만 믿고 투자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질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삶이 괜찮아요. 바르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에 맡기면 되겠다고 딱 맡기는 순간 혼란 그거 돈 가지고 다 튀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수익, 저위험, 저수고란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스님의 상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확천금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감당할 그릇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빌리오네어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한테 빌리오네어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이건 완전히 멸망하러 가는 지름길 고속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원리, 원칙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걸로 산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 거다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면 이런 유혹이 안 빠지는 거예요. 쉽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유혹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 때까지 계속 왔던 시험들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럴까요? 거짓말이죠. 지금 이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 사람들만 사탄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아래 놓여있는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로 이 죄에 굴복한 사람들이 사탄의 치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예수님한테 그 엉뚱하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는 시험들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그런 능력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물리치면서 인격이 잘 가다듬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그런 그릇으로 넓혀지고 또 잘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 시험을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기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데 사탄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하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것은 사탄이 어떤 구절을 인용을 했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돌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뭔가 실수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지 어떻게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 천사가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이나 하고 그 믿고 그냥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뛰어내려서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살했다고 그럴 거고 뛰어내려서 만약에 안 다치고 서면 어떻게 돼요? 스타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까지 못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예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장해 주시고 매일같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됐지 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전 꼭대기가 예루살렘 있는 곳이 해발 800m 되는 곳이에요. 그 성전 꼭대기가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임한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곳이에요. 이 성전 꼭대기 예수님이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도 안 다쳤다면 당장에 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면서 왕으로 추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린 것이죠. 십자가에까지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모든 길에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 시험만 될 뿐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것인지 그분은 아셔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름다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을 사용하셨죠.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문맥을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한 상황을 잘 보세요. 시험하려는 자세를 버리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세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뭔가 하시고자 할 때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든 또 때로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과 고통을 직면하게 하신다면 나는 대담하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엄청난 아름다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광야에서 시험에 마귀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아이고 나 이제는 예수님하고는 해봐야 안 되네 하고 그가 포기하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 다시 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번 극복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옵니다. 파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 노동절이나 이 휴일 때 제일 많이 우리 교인들이 선호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플로리다더라고요. 예, 여기는 다른 거 다 보잖아요. 산도 보지, 호수도 보지, 다 보는데 바다를 못 보니까 그냥 바닷바람이라도 쐬시려고 한 7시간을 가셔야 되는데도 무릎쓰고 갔다 오세요. 근데 이 파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파도가 한 번 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숨이 넘어갈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정도가 계속 또 높아져 갑니다. 1학년 마치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마치면 3학년 올라가고 그리고 시험 학년 올라갈 때마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세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그만큼 축복의 그릇은 넓혀지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떤 시험이 올 때 아,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가정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안 주죠. 왜? 여러분 수준을 아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죄종들은 시험이 와도 엄청나게 와요. 근데 그걸 또 이겨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그냥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신앙의 학년이 올라간다.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이 올라간다. 하나님이 크게 더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작은 조국에서 더 큰 조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반경을 더 넓히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내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소가 광야에서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까지 세 가지 장소로 옮겨갑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예언자들의 고향입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교사로도 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그러고 고기 생각나고 한다고 할 때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서 만나도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먹게 됐습니다. 그럼 그거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저들이 잠잠했나요?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원망과 불평을 더 세게 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자녀들의 눈치를 보죠. 우리가 얘가 학교 가서 제대로 오늘 하루 뭐 배워가지고 왔나 무슨 일이 있나 애들 눈치를 잘 봅니다. 우리 부모들은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봤는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는지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한다면 이건 망한 거예요. 예언자 사역은 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말 꼭 영적으로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만국을 보여준 권력의 최고봉의 그런 자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죠.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이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굴복한 사람들만 다스리는 주제에 예수님한테 내가 이 권세를 가져서 이것을 내가 줄 테니까 쉽게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본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왕자들이고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공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성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습대로 살으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높은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반대예요.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영향력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섬기면 수력발전소의 물의 수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낙차에서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높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저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저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들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에요. 제가 번개여단이라고 하는 그 여단이 그 전차여단이에요. 옛날에 맹고부대였고 지금은 수도기계와 사단에 속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여단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 군대가 지금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거기 한번 내가 가보고 싶었는데 없어졌대요. 예, 근데, 그때 그 여단장이 대령이셨는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참 그 감동받았던 게 뭐냐 하면 그때 교회가 번개교회에서 이름이 번개교회였는데 거기 가면 꼭 여단장이 앞에서 딱 사복을 입으시고 주부를 들고 쫄병, 이등병에 가도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손 잡아주시면서 주부를 줬어요. 꼭 존댓말 하시면서. 그러니까 쫄병들이 완전히 거기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사회 나가서 볼 수가 없는데 여단장이 자기 손잡아주고 교회 오니까 본래는 걔네들이 전부 그 옛날에 그 초코파이 먹으러 온 애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초코파이에 감동된 게 아니라 여단장이 그렇게 자기를 정말 사람 취급해주는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 잘 되긴 해야 되지만 잘됨을 가지고 누리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에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바로 예수님은 왕이지만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거기서 능력을 베푸는 장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능력을 베푸는 장소. 그래서 예수에게만 초점이 가는 능력을 베푸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 사람이 엉뚱하게 섬김을 받는 그런 곳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예배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장소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직접 복음이 되셔서,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죄값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값을 물어봐도 그분이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가미가 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죽어주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여기 아무것도 가미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떤 예식을 행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원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선물처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혼합돼서는 안 되고 더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길이 되셔서. 그리고 그분이 사제를 선포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용서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야 되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말씀을 이제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살리는 말씀, 저들을 바로 세우는 말씀들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왕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낮아져서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또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용서와 중보의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이기시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씀을 이겼듯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지어서 어떤 마귀의 심이라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 BBN을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BBN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한 상처입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열매들이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저희 BBN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방송 선교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미래 이야기, The Future Story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 이야기죠. 본문 시편 37편 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삶의 본질을 대조하고 우리에게 의인으로 살 것인지 악인으로 살 것인지를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The future of the wicked will be cut off. 본문 1절에서 8절은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시험들거나 그들을 주목하거나 닮아가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9절에서 40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라고 성도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서 악명 높았던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악인이 지금 권세를 잡고 출세를 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의인 치기를 꾀하고 의인을 향해 이를 갈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뭐뭐를 대항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악인이 멸망당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의인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여 악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서도 복을 받고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한 꾀와 이를 가는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악을 꾀하고 이를 가는 것이 분사용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끊임없는 반복적인 행위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어쩌다 한두 번 악을 꾀하거나 이를 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언제나 악을 꾀하고 이를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기에 주님이 그를 비웃으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악한 꾀를 내고 분노하여 이를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부일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 사상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 수도 있으며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과 분노의 이갈이를 향해 비웃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보통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옵니다. 동사, 주어, 목적어 구조죠. 하지만 13절에서 갑자기 주님을 강조하시며 주어인 아도나이가 등장합니다. 보통 문장식으로 비웃으시리로다 주께서가 아니고 주께서를 강조하여 앞에 등장시켜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비웃으신다 하는 것을 각인시키십니다. 문장 형식의 파괴까지 감수하면서도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비웃으십니까? 왜 악인의 꾀와 이를 가는 분노를 가소롭게 여기십니까? 왜냐하면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히브리어 미완료형입니다. 그런 시도는 예전에도 비웃으셨고 지금도 비웃으시며 앞으로도 가소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해가지고 까불어도 하나님께서는 가소롭게 여기십니다. 그의 종말이 다가옴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사악함이 대조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죠. 칼을 빼고 활을 당기며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의 흉악함이 강조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정직한 자는 도와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악인들은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더 착취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기생하는 그런 폭력배들이 칼과 문신을 보여주며 공갈과 협박으로 자리세를 듣고 반항하면 때리고 죽이는 것처럼 악인의 사악함은 자비나 긍휼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의인을 죽이려고 뺀 칼이 오히려 자기의 심장을 찌른다고 말씀합니다. 양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심장입니다.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찌른 칼이 오히려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짓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이 남을 향해 쏜 화살이 다 부러지고 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러질 것을 확실히 도장 찍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향해 독화살과 불화살을 날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살을 다 부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하고 궁핍하나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 우려의 말씀을 주시죠. 16절에 보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정말 놀랍습니다. 의인은 비록 소유가 적어도 그 소유가 축복의 소유가 되지만 악인은 소유가 풍부해도 그 소유가 악인을 망하게 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대항하는 저주의 소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의인은 아무리 적게 가져도 그것이 축복이고 악인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키가 등장하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십니다. 팔은 단순히 신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능력, 재능, 물질, 무기, 명예, 자랑거리 등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은 다 부러지고 맙니다. 부러진다는 수동태 미완료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악인의 팔을 직접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부러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악인이 끊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꾸고 갚지 아니함입니다. 이 구절이 현실이냐 미래냐를 놓고 신학자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악인은 늘 거지처럼 얻어먹게 될 것이라는 미래적인 측면과 악인의 행실은 빌리고도 안 갚기에 늘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의인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현실적인 측면 모두 가능한 해석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꾸는 자보다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꾸었으면 갚아야 합니다. 꾸는 자는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나비섬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인생이죠. 악인이 미래가 없고 반드시 끊어지는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6절을 보니 의인을 살해할 기회를 엿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향해 숨어서 웅크리고 다가서는 것처럼 악인은 의인의 생명을 노리고 엿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그것이 단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묘사됩니다. 실수도 나쁜데 하물며 계획된 악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얼마나 사악합니까? 더구나 그것이 단순 절도나 폭행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니 얼마나 무서웁습니까? 그러니 악인에게 미래가 없고 그들이 끊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인이 의인의 생명을 노리고 엿보고 온갖 사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35절과 36절에 보니 악인의 멸망은 확실하며 분명합니다. 그의 세력이 아무리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번성함처럼 위대하게 보여도 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발견치 못할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10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등장하죠. 악인은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고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찾을 수가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악인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둘째로 의인의 미래는 평안입니다. The righteous will enjoy great peace in the future. 의인에게는 악인에게 없는 미래가 주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미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할지라도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의인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은 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진실을 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입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비판하고 거짓을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칼보다 무서운 입입니다. 의인은 입만 봐도 악인과 구별됩니다. 또 의인과 악인은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물상자가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붙들고 사니까 어떤 흔들림이 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다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늘 내 마음 나도 몰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욕을 한마디 하기 위해 그걸 수백 번 마음에서 묵상하고 연습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다가 때가 되면 분노와 함께 큰 소리로 내뱉는 것입니다. 학력과 경제력과 세상 지위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입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를 설명합니다. 내 마음과 입이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미래가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마음과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힘으론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죠. 그 의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며 어떤 복을 누립니까? 첫째로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믿고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하며 악인의 형통함에 시험들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말합니다. 남편이나 자녀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미모나 학력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의인이며 그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소유의 넉넉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악인의 사라짐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은 11절에 온유한 자들입니다.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이름을 온유 부동산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온유라 하지 말고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땅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18절에 온전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무시하고 비웃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다고 하시며 그 기업이 영원하도록 하십니다. 네 번째로 의인은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 비록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것이 실패요 저주지만 넘어져도 친히 일으켜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 넘어지면 더 좋을까요? 아닙니다. 넘어져봐야 겸손해지고 넘어져봐야 하나님만 찾고 넘어져봐야 넘어진 다른 자를 도울 수 있기에 성도는 넘어짐도 축복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오늘 본문에 보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며 그들에겐 심판이 있지만 반대로 의인에겐 확실한 미래가 있으니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혹 그럴 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들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루를 광고의 바다 위를 떠다니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광고에 둘러 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을 열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신문을 봐도 TV를 시청해도 혹은 길을 가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광고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속에 진정,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로 안내하는 광고는 얼마나 될까요? BBN에서 마련한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는 그 많은 광고 가운데 영혼을 구원과 자유로 이끄는 생명의 광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ITL 카드를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고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표정이 어떻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웃으면 몸의 650개의 근육 가운데 231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1분 동안 웃는 것은 10분 동안의 운동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를 14%나 생성하며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서 감기와 같은 감염 질환과 또 성인병 예방은 물론 여러 질병까지 치료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대인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윤활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주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8개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61번째 시간.

0: 1907년 2월, 드디어 대구의 역사적인 성령운동이 일어났다.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을 덮고 있었던 흉악한 죄로 눈물을 흘렸고 몸부림을 쳤다.
1: 부흥회는 간단한 설교와 찬송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간 지은 죄를 토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몇몇이 먼저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되었죠.
0: 당시 대구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브루엔도는 1907년 4월호 코리아 미션 필드에 이렇게 보고를 했다.
2: 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전에 본 적이 없었다. 여기저기서 흐느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내 귀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모두들 회개하고 있다.

0: 평양에서처럼 회계운동이 대구에서도 일어나므로 사람들 입에는 지난밤의 사건들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1: 와, 드디어 교회당 사람들이 미침을 따라나. 내 삼아, 어젯밤에 들으니까네 다들 미친 것처럼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더만 그래.
2: 나 대구에서 이래 우는 사람들은 참이라 안 하나. 지난 을산 늑약을 체결했을 때도 마 이래는 안 울었을기라 마. 사람들이 왜 이래 울 수 있는지는 놀랬다 안 하나.
1: 틀림없이 예수교 사람들이 뭔 일을 일으킬 거고마.
2: 하모. 나는 무섭더라. 그 사람들이 무서워.

0: 뭐, 내 일에 가슴이 시원하긴 처음이다. 와, 이로, 양호, 이 일을. 와,
1: 아니, 뭐, 와,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나?
0: 어, 마침 잘 왔다. 아, 잘 왔다, 나나나. 그, 내 삼아, 지난밤 집회부터 가슴이 시원해지는기라. 와, 이런 일은 처음인기라.
1: 너도 그랬나? 너도 그랬다, 나나. 그건 내 얼마나 무지한 죄를 지었는지, 내 알게 됐다, 나나. 어젯밤에 그걸 모두 털어놓고 보니까네. 이래 가슴이 시원하더라.
2: 그래 말이다. 그 난생 처음으로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인기라.
0: 그 이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아. 아니 가자 가자.
1: 어디?
0: 아 교회당에 가서 기도해야 할까 아이가. 막 교회당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아이가. 어이.
3: 대구는 10일간 동안 부흥 사경회가 계속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열린 모든 집회에서 계속적인 회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회개운동은 성령운동의 시작에서 볼 수 있었던 일들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회개운동이 대구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나중엔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두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4: 대구의 선교사들은 평양에서 들려온 성령의 소식에 대해 처음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다. 눈물의 기도의 의미를 하나의 이벤트 같은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 눈물로 지난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다. 더욱이 그들 스스로가 회개의 영을 받게 된 것에 감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평양에서처럼 대구에서도 똑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5: 마, 이번 남자 사경회 얼마나 모였다더나?
6: 마, 잘은 모르겠지만도 어림잡아 한 500은 넘은 것 같더라.
5: 뭣이 500? 그게 참말이라면 대단한 거 아이노? 우리 집회마다 500명이 넘게 나오나.
6: 이제 곧 우리 안학들을 위한 집회도 있다고 하더라. 지금도 남자들이 드리는 예배 곁불로만 쬐고 있어도 이래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는데 본격적으로 안학들만 위한 집회를 한다면 놀랍지 않겠노? 안 그러나?
5: 어머 어머.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안학들이 이 대구에선 더 난리를 치뿌릴 거라. 우리 안학들이 얼마나 엄청스럽노? 안 그러나? 아,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론 대구가 바뀌고 있다 카데.
6: 그러게 말이다. 퍼뜩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가.
3: 제일 먼저 변화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건 다시 주변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러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예전에 보지 못한 부흥을 보게 됩니다.
0: 어이 뭐 사람들이 이래 많이 몰려올 줄 미처 몰랐는데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이가 이거.
1: 그러게 지난주도 한 20명이 등록했더만 오늘은 그보다 더한 것 같지 않나.
0: 허허 이 내 살아생전에 이런 모습을 보다니 참으로 용타용해.
1: 뭐가?
0: 아이 뭐가 뭐기는 성령이지. 성령을 받아보니까네 이래 변하는 게 영하다 안 하나. 어, 안 그나?
4: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6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타인을 대접하는 것을 심지어 낯선 자와 적군을 향해서도 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낯선 자와 당신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이나 또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인가요?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입장의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로,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이러한 묘사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으며,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서 계시고 있는지요? 아니면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계십니까? BBN 한국어 홈페이지로 가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6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4: 제6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대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피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휼을 분변치 못하랴.
2: 제7장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풍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그러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초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인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의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상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죄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4: 제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을 얻어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2: 제 9장.
5: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여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기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독두성과 삼성과 미호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거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샘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서 2장에서 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7장 40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귀한 명절에 끝날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반대를 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야 저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참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돌아왔다.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얻었던 것이죠. 7장 41절을 보면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어 42절로 43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지요. 이곳은 그분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신 곳입니다. 주님께 그 초라한 작은 마을에 초라한 작은 마구간은 그 우주선은 어찌 보면 우주선의 착륙 지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이곳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는 것처럼 멋진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셨지만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참으로 알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그분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고 그분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신 그러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발자취를 쫓아가며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알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초대를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까지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옥신각신 왈가왈부하게 될 겁니다. 진짜냐 아니냐 거짓이냐 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와 같은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4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죠?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5절 46절을 보면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낸 사람들, 뭐 스승이라 생각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생각하고 가졌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은 감히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스승임을 그들이 곧 조금 들은 말 가운데서 알게 되었던 거죠.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5절 46절에서 야 그분이 말하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알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장 47절 5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주님을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변호하잖아요. 그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는 말로 이 니고데모를 비난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골 사람을 놀리는 도시 사람들과도 같았는데 아니 갖고 있는 자로서 없는 자를 멸시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들과 같았는데 아니 그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니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오지도 아니하셨고 베들레헴에서 오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절기 중에 한 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집이 아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룻밤도 지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자기 집으로 가고 예수님을 추위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사랑과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 그분의 놀라운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렇게 7장을 정리하고 8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8장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요한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 강론과 함께 한 사건이 이어지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주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놀라운 말씀이 증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11절에 걸쳐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몇 사본들에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은 처음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웨스트콧과 호튼의 헬라어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을 생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삽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헬라어 성경이 네슬레 헬라어 성경인데 그 네슬레 헬라어 성경은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괄호 속에 넣어서 다른 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괄호 안에 넣어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이 간음을 장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열매 때문에 생략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중하게 읽다 보면 그것이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인 이것을 숙고하기 위해서 학자적이고 또 도덕적인 기초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전날 밤 산헤드린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과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그런 내용들로 서로 의견이 교차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의 변호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드렸죠.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침 일찍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십니다. 지난밤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이슬을 맞으며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주무셨으리라고 봅니다. 3절과 4절을 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정말 유치하고 무례하고 야만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성전 지역에서 앉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밖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단정치 못한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의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군중들은 자인이 고개를 돌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쳐다보았겠죠?

우리 주님도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과 그렇게 했다면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동기에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지금 판결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자기들도 그와 같은 일에서 판결하는데 꽤나 고민이 되었고 아마 누구도 판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자였었죠.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 보실까요? 5절로 6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참 우리 주님의 현명하심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 율법에서 그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근데 이거 옳다 이거죠. 이것을 누그러뜨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여자는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딜레마 속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부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설명을 하실까요? 그들은 그분을 고소하기 위한 계략을 짰기 때문에 그 계략에 빠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또 빠뜨리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들은 실제로 그 여인을 돌로 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돌로 치기를 원했던 거겠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도전적인 여인이 그분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군중들은 그녀의 당황함과 감정에 대해서는 중시하지 않고 그녀를 흘겨보고 그녀의 굴욕에 대하여 목을 쭉 내밀고 아마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땅인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실상 그분께서는 사건을 간단히 처리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녀를 고소한 사람들과 연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당황치 않도록 그녀를 자꾸 쳐다보지도 아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듯이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쓰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기록은 이것이 유일이죠. 주님께서는 여태 살았던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참부 양론으로 많이 기록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발이나 혹은 군중들의 발길이 지워버렸을 그 성전뜰에 쓴 기록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서로 돌아가면 우리는 꽤 흥미있는 어떤 것을 집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예레미야 17장 1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누가 주를 버렸습니까? 이 여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까? 예,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흙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께서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과거의 죄를 연결하여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분께서는 로마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름을 쓰셨는지도 몰라요. 한 늙고 신앙심이 좋은 바리새인이 젊었을 때 로마의 한 연애 사건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이 늙은 바리새인만 알고 있었는데 그 오래전 이야기, 오래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쓰셨는지도 몰라요. 그 여인의 이름은 그 아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늙은 사람의 악한 그 일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분께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쓰셨을 때 그 늙은 바리새인은 그것을 한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나 다른 일이 그러면서 나름대로 도망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필기자들 중에 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거대한 죄악의 장소인 에베소로 또는 여기서 땅에 쓰셨던 어떤 곳으로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그것을 보고는 이크 하면서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급히 떠났을 겁니다. 또 다른 당사자는 갈릴리에 임신한 한 소녀를 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녀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그 땅에 쓰셨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다 쓰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 다 가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시편 90편 8절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은밀한 죄는 하늘에서 추문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 모두에게 가려졌다고 하는 그 사건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7절로 8절을 볼까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일 필요 조건만 부응한다면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필요 조건은 뭡니까? 무죄입니다. 죄 없으면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저는 여러분께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또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났던 적도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러나 진정 돌에 맞지 아니할 죄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코틀랜드 주석가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먼저 떠났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들은 젊은이들보다 판단력이 더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까지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알아보고는 역시 떠났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를 제외하고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고,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서만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그머니 달아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위선자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겁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은 죄를 범했으며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져야 할 그러한 노릇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 율법에 역행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그 여인과 그녀의 죄 사이에 놓고 계신 겁니다. 동정녀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모든 생애를 스스로 어둠 아래 놓으셨던 이 유일하신 분께서는 이 여인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지금 가고 계신 거죠. 그분께서는 세계를 비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가 살인자이거나 혹은 거짓말쟁이거나 혹은 간음자이거나 혹은 거짓된 증거를 했다거나 다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므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레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3: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영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그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날도 지키고 어떤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어떤 성도들이 이제 어떤 날들,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에서 명령한 그런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지키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또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이번에는 또 할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 그게 혹해서 이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사도바울이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할 텐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당신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다시 한번 사도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말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성령 받은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에서 사역한 내용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스트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또 그들 앞에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 생활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까? 후자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도 베푸셨고 또 하체를 못 쓰는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건강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런데 9절에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온전케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도 보시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능력도 체험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았어요. 율법이 있고 난 뒤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구원의 방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확실하게는 몰랐겠죠.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결국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결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직 믿음이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자꾸만 가르쳐요. 뭔가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은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다른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뭐겠어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근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빌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그들의 죄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의 죄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믿음.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방인들도 또 어떻게 구원받느냐?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해 놓았다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옛날 사람들, 지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롭다 안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이 믿음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근거로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율법이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그 씨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천하 만민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만 보아도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4: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하지만 밝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의 웃음에 전혀 믿을 것입니다. 지금 한번 거울을 쳐다보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웃어주시고요. 그 미소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밝은 미소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보시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결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저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어요. 그러나 전 만족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남아있는 죄로 내 마음은 항상 무거웠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제 짐을 나눠줄 친구를 찾고 있었어요. 제 앞길이 캄캄할 때 이끌어주실 분을 찾았던 것이죠. 매일매일 제 손을 잡고 이끌어주실 분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대접하는 환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학 교수인 몰티머 아리아스라는 사람은 1세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된 이유는 복음 선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그 환대가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로마 황제도 자신의 영주들에게 그 영토가 번성하길 원한다면 기독교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대접하는 그 환대를 실천해 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도 신분의 고하와 종족을 초월해서 환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의 매력은 바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환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그래서 자신이 결국 십자가에서 세 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하고 나니까 나는 남을 용서해주는 그런 의로운 사람, 그죠? 내가 남을 용서해주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용서받아요?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사도됨이에요. 이게 주의 일꾼이에요. 이게 보험전한 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줍잖게 몇 개 용서해줬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숫자를 헤아리고 그걸 과시하고 난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천국 못 가는 자들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됩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혼증서와 천국 전반부 말씀입니다.
2: 이혼증서와 천국, 여러분 이게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혼증서와 천국,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혼과 천국, 근데 의미는 되기는 되더라고요. 땅과 이혼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 이렇게 막 끼 맞추면 좀 되기는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혼증서와 천국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아마 물으실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이혼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론은 뭐로 내려요? 천국으로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19장 12절을 보면 결국 천국 얘기를 해요. 스스로 천국에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결론이 뭐로 내리진다고요? 천국으로 결론 내려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혼을 왜 하죠?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행복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혼하는 거죠. 왜 이혼해요? 왜 이혼해요? 이혼한 사람이가 뭐 물어보죠, 뭐. 행복하려고 이혼한 거예요. 그럼 이혼해보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다시 또 재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결국 이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또는, 나는 막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사는 거에 도저히 결혼할 마음이 없어 해서 독신으로 살든지, 이 모든 결정들은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요?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결혼, 이혼, 독신, 뭐 재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목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무엇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천국으로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야외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비가 오락가락 하니까 이게 갈까 말까, 비가 아침에 조금 왔다가 지금 비가 또 안 오는데 이것 때문에 신경질 난 사람 손 들어보이소. 저는 아닙니다. 비가 오고 아니 오고 에이씨 날이 왜 이래 라는 짜증과 원망이 솔직히 나서야 나세요? 좀 나죠. 도시락을 준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에는 뭐 불판이라도 하면 삼겹살 굽으면 쉬운데 목사님이 또 그 공원에 가보고 불판 피우면 안 된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불판도 못 피우고 우짜란 말이고 지금 날은 추운데 와 열나지요? 열난다 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살라 이 말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오는 대로 예수 믿으면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예수 믿으면 되고, 결혼을 하면 결혼한 대로 예수 믿으면 되고, 이혼하면 이혼한 대로 예수 믿으면 되고,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독신이 되면 독신을 하는 대로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뭐 취직을 어떻게 할까요? 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이건 나는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뭐가 연결시켜요? 천국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라고 그러세요? 용서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물론 앞뒤 이렇게 편집을 해요. 저자가 마태 저자가 그런다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의 머리로 아이디어 짜서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거 부인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이 말은 용서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용서의 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내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용서해 주는 그런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네가 7번을 용서 받아야 되는 나라. 그게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나라. 그래서 용서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결국 십자가 앞에서 세 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하고 나니까 나는 남을 용서해 주는 그런 의로운 사람. 그죠?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용서받아요?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사도됨이에요. 이게 주의 일꾼이에요. 이게 보험전환 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접장계 몇 개 용서해 줬다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숫자를 헤아리고 그걸 과시하고 난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천국 못 가는 자들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나라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변을 쭉 따라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지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동쪽편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거기에 유대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있음을 따르니까 거기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이 요단강 건너면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18장까지가 갈릴리 사역을 말하고 1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고 고난받아 죽으시는 장면이 쭉 연결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큰 단락이 이제 19장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3절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아직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 그 건너편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도 올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이르되 이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고소할 끓이를 잡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에 정통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정통하니까 그 율법의 문제를 딱 질문해서 예수님의 어떤 잘못된 점을 잡아서 고소해서 예수님을 아주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혼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가 구역을 다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모세법의 해석이 두 사람의 큰 차이가 나는데 힐렐 학파가 있고 샤마이 학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예를 말씀드리는데 힐렐 학파는 좀 자유로운 그 율법주의자예요. 샤마이 학파는 좀 엄격한 그런 학파예요. 근데 힐렐 학파는 여러 가지 이혼의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샤마이 학파는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가 충돌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혼에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파가 있을 거고, 아니야 어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어라는 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원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뭘 지적했어요? 헤롯 안티파스 그 놈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왔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왔어요. 이거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헤롯 생일날 딸이 춤을 추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목이 잘리게 되는 것도 결국 무슨 문제였어요? 이혼 또는 간음, 음행 이 문제로 고발하다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딱 와서 굉장히 곤란한 이 율법 해석이거든요. 이혼에 관한 문제를. 그러면 이 당시에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된, 그러니까 율법 해석에 여러 가지 이혼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다리가 전다, 뭐 팔이 전다, 또 눈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병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격들도 다 이혼 사유가 돼요. 이 유대인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혼을 하는 사유들 안에는요. 그 다음에 좀 심각한 문제들은 뭐 다 이혼되는가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어떤 굉장히 은밀한 성적인 부분까지도 그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요즘 얼마 전에 보니 무슨 드라마 있던데 라미랑 숙제하자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얘기하면 야 이름 너무 경건하셔서 그런 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라미란이 맞다 그게 이름이 건지 월계수 양복점 예 그 라미란이가 남편에게 숙제하자 그래요 자꾸 숙제하자 그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들면 뭐요 이혼 사유예요 유대 율법에 실제로 그래요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뿐 아니라 심각한 건 너무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여자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다 이혼 사유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혼 당할 일은 없습니다. 전자밥솥, 전기밥솥 하면 되니까. 옛날에 불때가 밥할 때 밥 태웠다. 이 이혼 사유예요. 여자가 목소리가 커도 이혼 사유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목소리 큰 것만이 아니라 목소리가 좀 작은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음산하고 살살 맞은 목소리. 이것도 이혼 사유예요. 음산하고 살살 맞은 목소리. 그러니까 아주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도 이혼 사유예요. 여러분들 목소리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몸에 냄새가 나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추하고 못난 이 머리카락도 이혼 사유가 돼요. 날 때부터 막 뽀글뽀글 곱슬머리한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혼은 남자만이 선언할 수 있어요. 여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할 때 딱 세 문장만 말하면 이혼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네 남편이 아니다. 나는 네게서 갈라진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끝이에요. 그럼 여자는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유대사회 살고 싶지 않아요? 남자들? 이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곤란한 일을 당하니까. 자, 이런 상황은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여자 사람이 어떤 아내와 살다가 그 아내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딱 했단 말이에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모세율법으로 사실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은 뭐로 답변하여?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율법은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락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죠. 그죠?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고 이제 너희 둘이 원래는 한 몸이었으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이건 나중에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무슨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린 창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된 신부 우리가 만들어지는 얘기를 이미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의 이 말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누가 못 나눈다고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타락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이 하나 돼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해버림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또 고발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적어도 모세 오경 정도는 외울 정도예요. 모세 오경 정도는 외울 정도라니까요. 어렸을부터 모세 오경을 그냥 외우다시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근간이며 율법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 처음부터 나오는 이 부부의 이혼 문제, 나눌 수 없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혼을 했다는 이유는 모세 율법을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무섭니다. 7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요 대답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의도를 아시고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유대 사회는 정말 그렇게 여자를 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이혼 정서 줘서 내가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밥 태워도 내가 쫓아보냈다. 목소리 커도 내가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 알면서 창세기 1장 2장으로 답을 해버리니까 이들이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다 외운단 말이야. 그러면 모세가 이혼 정서 내줘서 내보내라 한 것을 어찌 됩니까? 당신 모세 율법을 안 따르는 사람이군요. 공격한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사람들이요, 악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자, 7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요 근거가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그 기억 신명기 24장 하는데 구약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24장을 보십시오.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율법이 있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창세기도 알고 신명기 24장 1절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말씀만 적용하고 살아요? 신명기 말씀만 적용하고 살죠. 왜요? 이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뭐 여자도 물론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남자가 여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법을 딱 이용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율법을 주니까 뭘 이용해요? 율법을 이용합니다. 복음을 주니까요? 복음을 이용하세요. 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주일성수 11조, 주일성수 11조 강조해 보십시오. 두려워서도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껏 자유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악함이에요. 율법 주니까 율법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이미 한 몸 돼서 나눌 수 없다고 했잖아요. 타락 이전에 그 말, 타락하고 인간에게 율법을 왜 줬을까요? 모세 율법을 왜 줬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 율법을 주었어요?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인간의 죄가 뭔지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을 적극적으로 죄 아래 가두고 죄가 없다면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4절에도 내용이 있어요. 뭐, 음행한 연고에, 뭐, 내보내지 말라 쭉 말씀이 나와. 2절 한번 보죠. 24장 찾은 김에 2절부터 보죠. 24장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뭐,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치는 음행은 아니에요. 만약에 음행이면 다른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전혀 표가 없어요. 첫날 밤을 자고 났는데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판관에 고소를 합니다.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또 첫날 밤에 참 유대인 여자들은 힘들었어요. 그 이부자리 첫날 밤 이부자리를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봐, 우리 딸은 처녀다.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여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무고했다면 남편이 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버리지를 못해요. 의무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처녀가, 그러니까 이미 처녀가 처녀를 잃었다. 그러면요,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수치가 뭔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말 안 해놨기 때문에. 이미 음행을 했거나 처녀를 상실하고 결혼을 했다면 이건 이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요? 돌에 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은 아니에요. 이 수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살다 보면 정말 아내하고 살기 싫어서,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밥 태웠다고 쫓아내고 모서리 크다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렇게 이혼당해 나가면 고대 사회는 여자 혼자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약자보호법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혼을 당해서 나와서 이혼증서가 있으면 다른데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혼증서가 없으면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뭘 못해요? 재혼을 못해요.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우리가 만약 어떤 남자하고 이혼을 했는데 다른 그 이혼 서류 정리가, 이혼증서 서류가 정리가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불법이에요. 그게 중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이렇게 다 세세한 규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살면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신명기 24장 1절 수치 되는 거. 그리고 여자가 남편한테, 우리나라도 뭐가 있어요? 칠거지약이 있잖아요. 칠거지약. 그런 것처럼 이러한 법을 통해서 마구마구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여자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신명기 1절 배경이 이래요. 자, 이 수치스러운이 뭔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그냥 자기가, 예, 마음대로 아내를 쫓아내는 겁니다. 이혼증서 주어서. 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뭐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부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그 말씀이에요. 아내 둘이가 한 몸은 안 버려진다. 하나다. 이걸 얘기하는지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 법을 허락했다. 이 말이죠. 그럼 악함 때문이라서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여러분 유대사에서 결혼은요, 당사자 연애에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야, 너 아들, 우리 아들, 딸 결혼시키자. 그러면 끝나요. 부모가 얘기해버리면 무조건 시집 가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혹시 그렇게 시집 가신 분 계세요? 옛날에 그랬다면, 우리 딸, 너 딸 결혼시키자. 그럼 끝나요. 이건 뭐, 첫날, 그러니까 첫날 밤에 남편 얼굴 보고, 첫날 밤에 아내 얼굴 보는, 결혼식장에서 아내 남편 얼굴 보고 결혼하는 사람, 실제로 우리 부모 세대일 때 많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가보니까 뭐, 뒤에 혹이 하나 있고 막 이렇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 마음이 없겠죠. 그럼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내요?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나가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리면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여자로 음행하게 하고 너도 음행하는 거다. 이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뭐예요? 간음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 악함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 이 악함이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몰래 폭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몰래 폭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요? 이혼하면 되는데, 근데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 못하니까, 그죠?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 못하니까, 수치스러운 이 말을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악함을 인하여. 너희의 악함을 인하여.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악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세요. 악함 때문에 여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증서 주소 내보내면 재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증서를 안 주고 괴롭힐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악함 때문에 이혼증서 허락한 것도 되고, 이 모세율법 중에서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법을 주었다는 것도 돼요. 이게 아주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요 24장 1절 요 말씀 한절 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아까 얘기했죠? 밥 태웠다고 쫓아보내버리고 이혼자서 보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목소리 갖다 내보내고 말이죠. 야, 이러면 우리 살아남겠어요, 여자분들? 유대사회로 돌아갈래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악함이라는 거. 그래서 율법은요,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문자가 죽인다는 게, 여러분 이슬람권도 지금 모세오경을 그대로 자기 법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음행한 연고에 이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내를 더 거느릴 수는 있어요. 왜? 모세오경에 보면 중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남자가 아내하고 살았어요. 이 아내가 괜찮은 여자예요. 이쁘고 살림도 잘 살고 아들 둘이 낳아주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간꾼이에요. 그간꾼인데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의사의 딸이 처녀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그간꾼이 잘 조종해서 이 의사의 그 뭐 감옥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의사가 내 풀어주도록 해주면 우리 딸 너에게 시집 보낼게. 근데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의사는 부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혼을 하려면 아내가 뭘 해야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음행을 해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어리숙한 남자에게 심부름 시켜가고 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오면 남자 오면 그 아는 친척이 온 거니까 물을 한 잔 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가짜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여자 집에 남자가 들어갔다 해서 이거는 음행했다 하고 모함을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영화 더 스토닝. 2003년도 나온 영화, 2000몇년 나온 영화예요. 아, 2003년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이건요 이란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이란에서는 법으로는 투석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마다 아직도 투석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율법 선생이 있어요. 율법 선생이 그 정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럼 가늠해도 두 사람 정윤이 나오니까 돌로 쳐주는데 동네 가운데 가서 여자를요 구덩이 좀 파놓고 여자를 가운데 이 허리 좀 묻어놓고 남자가 먼저 돌로 던지면 자기 아들도 던지게 해요. 너 엄마가 음행했다. 그래서 얼굴이 터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기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니까 이걸 고발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발한 것을 자기 이모가 죽은 여자의 그 언니죠. 언니가 이걸 사실을 녹음을 해가지고 몰래 이 기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그걸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겨우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소설로 책으로 썼어요. 실화죠. 책을 썼고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 게 더 스토니.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인간의 악함이 보세요. 내가 이혼해야, 이 여자하고 이혼해야 다른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가 이혼할 거리가 없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음행했다는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간첩 조작 사건들 많잖아요. 얼마든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모함을 하고 거짓 증인을 들어서 고문을 해서 가짜 증인 만들어 죽여간 것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악함을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지옥됨을 보셔야 돼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이 지옥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이 지옥이에요. 이 악함이란 악함. 다시 8절 보세요.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어떤 구실을 붙여서 아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구실을 붙여서 아내를 내보내었어요. 내보내고 다른 데 장가가는 요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아내하고 살다가 인간의 악함을 보세요. 아내하고 살다가 내가 한 여자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밉다고 이혼전서를 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바에야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못된 소리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 옛날에 제가 요 볼 때 요 얘기했어요. 아이고, 한번 결혼을 했다면 평생 그 여자만 바라보고 산다면 나는 장가 가지 않겠다.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어찌 한 여자만 평생 바라보고 사노? 이런 악한 마음 나올 수 있어요. 남자들 그렇죠? 이따 고기는 끄떡 하지 마세요. 네. 속마음만 아시면 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첫 여자이기를 원하고 여자는요? 마지막 남자이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아기들이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마지막 남자로 왜? 그거 기대고 싶거든요. 그죠? 그게 기대고 싶어요. 이게 여자의 속성이에요. 근데 기대기만 해요. 창세기 보면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라 했는데요. 또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이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 어떠함을 이제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음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밉다고 이혼 정서 줘서 내보내고 내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뭘 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간음하면 죄죠. 그죠? 음행하면 죄잖아요. 죄지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럴 바에야 뭐 안 하는 게 좋겠다?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 결혼해서 이혼해 하게 되면 그냥 옛날에는 내보내기 쉬웠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음행 외에는 못 내보낸다면 음행 외에는 못 내보낸다면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어떤지 보시죠. 보이죠 여기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결혼해가 아내하고 밉다고 이혼서 스스로가 내가 음행하게 되어버리면 천국 못 가는 그게 좋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혼하게 되었다? 음행한 후에 그러면 내가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음행을 하면 천국에 못 가요? 하늘나라는 음행하는 자들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음행하는 자, 그죠? 음행하는 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럼 하늘나라 못 가는데 그럴 바에 뭐 안 하는 게 좋다?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합니다. 처음 질문은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의 문제를 딱 질문하니까 바리새인 입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다 아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가 질문해서 함부로 올무를 씌울 수 있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 물러가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도 뭐 샤마의 합화가 있을 수 있고 힐레 합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요? 이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잡혀 죽으세요. 그러면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녔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늠하면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네요 라는 질문을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렇게 묻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10절 제자들이 이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한번 결혼했는데 여자가 수시스러운 있는데 이혼정서 줘서 내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들에게.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신명기 24장 1절 그냥 인간은 율법적 율법을 이용하고 법적 법을 이용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장가 안 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 장가 안 가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이 꼬마들은 이 고자가 뭔지 이럴 거예요. 설명해줘도 돼요.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테레비 보고 다 알아요. 고자가 뭔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성불구자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내신은 다 그저 고자로 만들어버려요. 인위적으로 내신은 고자를 만들잖아요. 또는 뭐 사고로 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고 할 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장가 안 가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또 뭐 가톨릭에서는 독신자, 예, 가톨릭 신부들은 장가 안 가잖아요. 왜 나는 뭘 위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되었다라고. 그래가지고 딴짓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3: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레엄 목사님은 BBN의 본사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입니다. 이분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어린 딸이 뜰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이 아빠, 바이 아빠 하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딸의 눈에는 먼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복음을 들고 세계를 다니고 있는 아빠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에는 그만큼의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들고 어떤 산을 넘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아름다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제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1: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설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강장 시간입니다. 설 목사님께서는 현재 샬롯체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샬롯체일 장로교회 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렇죠?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일도 내 마음 같지도 않고 건강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자식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어때요? 요즘 들어 또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비즈니스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나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세상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실을.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 그래서 실망도 되고 낙심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또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안전하겠지. 이제는 좀 괜찮겠지. 사울왕이 이제는 좀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은 바뀌지 않지요. 세상 사는 게 내 마음 같지가 않지요. 어떤 것도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 자신이 여전히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안전하지도 않고 사울왕은 계속해서 자신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막 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을 때 썼던 그런 시로 알려져 있는데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 구구절절이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항상 그래요. 일이라는 게 이쯤 하면 끝나겠지 하는데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의 정신적 지주 그리고 후견인 것 같은 이 선지자 사무엘이 죽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한낱 목자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줬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덕분에 다윗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어요. 이 사건 한 번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특별한 존재였단 말이죠.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이 죽으면 이제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증해주고 확증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한들 사무엘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사라진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더 사무엘이 오래 살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다윗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아주시지, 조금만 더 오래 살아주시지. 근데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장례식에 가면 사무엘과 그의 부하들이 눈 뜨고 다윗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가면 잡힐 거 뻔하거든요. 상황이 그러하니 다윗의 마음이 오죽했겠냐고요. 미국에 있다 보면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 친지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이 나가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죠. 근데 상황이 안 되어서 못 나가 되시는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이 참 아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야 하는 이 죄책감, 이 죄송스러움, 이 미안함,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더 아프죠. 제 경우에도 미국에 이제 20년 됐는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한 번은 알았는데 못 갔고 한 번은 어차피 못 얻고 하니까 괜히 부모님이 미안해할까봐 전화를 안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장례식에 이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식구들에게 미안해요. 목사인데 못 간 거예요. 목사인데. 다윗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누구보다도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 같지 않는 일이 또 일어났는데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돕기는커녕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조롱합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제 600명이에요, 600명. 사람이 늘어서 600명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먹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마온에 있는 나발이라는 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내요.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식량을 좀 얻기 위해서, 식량 좀 부탁하는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다윗이 부탁을 하면, 내가 부탁을 하면 이 나발이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웬걸요?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식량 좀 달라고 식량 좀 얻기를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런 지하의 나발이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 주겠다고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을 모욕 주고요. 다윗의 부하들을 부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면박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나발은 누구냐면 자 잠깐 한번 찍어볼까요?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렙의 후손인데 이 나발은 저기 오른쪽 갈매 말고 오른쪽에 보신 마온에 있죠. 마온에 살고 있었어요. 마온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비즈니스는 어디 있었냐면 저 갈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죠. 집이랑 비즈니스랑 좀 거리가 있는 분들. 지금 이 나발이 그랬어요. 나발의 사는 곳은 마온이었는데 비즈니스는 갈매에 있었던 거예요. 갈매에서 양을 치고 또 여러 가지 가축을 길렀는데 당시에 이 갈멜에서 나발이 소유했던 양의 수가 3,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수가 1,000마리였어요. 안 놀라시네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시죠.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 많은 가축을 기렀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 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더욱이 다윗이 이렇게 부탁한 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 나발이 양털을 깎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양털 깎는 행사. 뭐 양털 깎는 행사가 뭘까 하는데 한번 보세요. 25장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 거예요. 나발이 양 3,000마리의 털을 깎는데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마을의 잔칫날이었어요. 그리고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털 깎는 날에 대통령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까지도 초대해서 이 잔치를 벌였던 그런 기록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3천 마리의 양털을 깎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와야겠어요. 일꾼들도 많았고 이렇게 모인 김에 잔치를 벌이자 하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인 김에 일도 하고 모인 김에 이참에 한번 단합대회도 하자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털 깎는 날에는 음식이 많은 거예요. 오늘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골프대회 한다고 어제부터 와가지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뭐 오늘 비밀인데 저기 냉면하고 냉면만 준비하라 그랬는데 또 우리 또 권사님들이 또 그냥 냉면만 준비하겠습니까? 냉면에다가 또 파전까지 해물파전까지 음식을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먹을거리도 풍성하고 넉넉했기 때문에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좀 들어줄 것 같은데 음식을 좀 나눠줄 것 같은데 웬걸요? 다윗의 부하들이 먹을 음식을 좀 얻어갈 수 있는지 부탁을 하는데 나발이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같이 가는 거죠. 사실 다윗은 솔직히 이 나발이 자신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이 나발의 그 양, 소를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그를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부탁을 하면 이 나발이 그 부탁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7절에서 8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너의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잘 말해줄 것이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는 거예요. 좋은 날에 왔은즉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음식 좀 주겠지. 호의를 먼저 베풀었으니까 호의를 담대를 해주겠지. 근데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 자신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면박을 주고 모욕을 하죠.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2: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1: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2: 주겠느냐
1: 난지라. 아니 먹을 것 안 주면 안 준다 그러면 돼요. 근데 사람이 항상 이래요.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면박을 주고 조롱을 합니다. 예.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친 종놈이라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요.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을 가리켜서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근본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나발의 반응은 다윗이 생각했던 게 아니었죠. 나발이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다면 애시당초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역시나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같은 말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 아시겠죠? 이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의 마음 가치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 가치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발까지 가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에 분노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나발이 내 마음 가치가 않구나. 나발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라고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발이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가 하는 말들을 듣다 보니까 점차 나발의 이 말과 행동들이 하나같이 다윗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 단어가 바뀌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다윗의 마음 같지 않다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다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다로 신경이 변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악화된 거예요. 악화.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악화가 된 거예요. 심화가 된 거죠. 결국에 이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윗이 그 즉시 부하 400명을 모아서 나발을 죽이러 출전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부하들에게 칼 차라 그래요. 부하들에게 칼 차라. 칼 차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얼마만큼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어진다면 나발은 죽어요. 나발만 죽어요? 나발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도 다 죽겠죠. 실제로 이 뒤에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발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발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나발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 해요. 제가 이 나발을 죽이려 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로워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아, 내 마음 같지 않네,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요? 내 마음에 들지가 않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나발이 거절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다윗은 아, 내 마음 같지가 않네, 이 정도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발이 하는 말, 행동들을 보면서 조금씩 다윗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에 다윗이 그런 나발을 보면서 분노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군사들을 모아서 지금 나발을 치러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고, 일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고,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건강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관계가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 상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로 발전하고 악화되어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게 악화가 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네, 여기로 나가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에 들지 않음이 심각해지잖아요. 더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음은 조금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다윗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개입하시죠. 간섭하십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에 제동을 걸었어요. 아비가일, 이게 나발의 아내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을 몇 마디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윗 마음만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다윗이 자기 마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괜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보세요. 새번역으로 30절 31절 이제 곧 주님께서 다윗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말도 어려워요,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며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그의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을 멈춰요. 다행히 멈춥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인정하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면 하나님에게 혼났을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을 아마 돌아보지 않았을까. 내 마음 같지 않다 해서 뭐로 발전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다로 악화되고 그리고 결국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내 잘못이었구나라고 후회하며 반성하지 않았을까. 내가 큰 잘못을 범할 뻔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예. 또 사람들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예, 마음 같지 않다 할 거예요.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 마음이 악화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로 나아가면 이거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마음으로 악화가 되면 이게 어려워져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요. 목사인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발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 같지 않아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거기서 더 나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 꼭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홧김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속 시원할 수 있죠. 내 속은 내 속이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속은 속이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은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저의 모습은 하나님 볼 때, 야, 넌 내 마음 같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만약 그런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뼈도 못 줄여요. 뼈도 못 줄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그냥. 예.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야 이거 그 결과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 하나님 마음 같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셨고 열어주셨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이 중요하지. 너부터 살아야지. 네 마음대로 살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살라 해요. 그렇게 부추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삶이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 끝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GPT 요새 이제 AI 많이 쓰잖아요. 챗GPT에다가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남자 여자의 표정 그려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표정이 나왔어요. 네,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자,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지금 여러분의 표정,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챗GPT가, 그냥 뭐, 치면 나와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그려줘 했더니, 딱 이렇게 표정을 그려줬어요. 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그려줘 했더니, 자, 다시 앞에 거 보여주세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는 저 정도 미간이 찡그려졌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이요. 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게 할 때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좀 그려줘 했더니 자, 한번 보세요. 팔짱을 키고 이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제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표정. 자, 셋 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표정,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표정,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도.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위험한 단계예요. 빨간불이 지금 이렇게 꼭 황색불처럼 조심해, 조심해 라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마음대로 하려는 단계로 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단계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세 번째 단계에서 돌이키게 하시면 좋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아.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마음 같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에게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도 못 지렸을 거예요. 밥도 못 빌어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요. 어른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들 자랑 딸 자랑하지만 얼마나 속을 썩였는데 내 마음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그분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 따라 우리 함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사랑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0: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지역에 위치한 샬롯 제일장로교회 설대옥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종말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0: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양 같아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며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던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3: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롭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서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대가족 안에 살면서도 혼자였던 그리고 때로는 이방인 같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만날 것입니다. 이 남자는 12남매 중에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철저히 외로웠을 뿐 아니라 심지어 부모가 원하지 않게 태어난 존재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필사적으로 구했지만 그가 찾던 사랑은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비로소 발견되었답니다.
4: 저기 어머니 어머니 예정일이 1월 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5: 롭, 네가 어디 감히 그런 질문을 해?
4: 아버지는 7월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는데, 맞죠?
5: 내가 이거 하나 말해줄까, 헛똑똑아?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남자, 실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4: 네? 거짓말 마세요. 전 그 말 못 믿어요. 아니야, 사실이 아니에요.
5: 사실이야, 사실. 네 친아버지와 나는 여름에 갈라섰어. 그 후에 밥을 만난 거야. 네 할머니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 사람이 나에게 반해버려서 우린 10월에 결혼했어. 너는 다음에 3월에 태어났고.
4: 그래서 할머니가 절 한 번도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군요.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5: 진실을 알고 싶니? 넌 우리 모두가 원치 않았던 아이야.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나를 떠났고 내 인생은 망해버렸어. 모두 다 너 때문이라고. 만약 그 시절에 낙태가 합법적으로 있었다면 넌 현재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야. 넌 절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있는 대로 돈을 긁어모아서 낙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을 텐데.
3: 10대 아들에게 어머니가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었죠. 그러나 이 일은 그가 받아온 수많은 충격과 상처들 중에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를 통해 방송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롬 라이테런이라고 가명으로 부르게 될 이 남자의 실화 간증입니다.
6: 어머니는 일하지 않는 날에도 우리 형제들만 남겨두고 자주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 탓에 집에 오시면 곧장 잠이 들곤 하셨죠. 그런데 제가 4살 때 남동생이 욕조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필사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온갖 애를 쓰다가 아버지를 깨웠지만 동생은 죽고 말았고, 그 후 동생의 죽음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초등학교 2학년 때에는 또 다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집이 불타버린 사건이었죠. 저는 급히 동생들을 깨워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어머니는 동생들만 끌어안을 뿐 제게는 손도 대지 않으셨죠. 그 후 우리는 할머니 댁으로 이사해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저에게 당신의 증오심을 마구 쏟아내셨답니다.
7: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친 거야. 몰래 대학에 가려고 했었는데 아무 쓸모없는 네 엄마를 만나서 정신이 팔리거라고. 그 여자랑 특히 너 때문에 내 아들한테 전혀 미래가 없어.
6: 우리가 옆집으로 이사를 하게 될 때까지 전 날마다 할머니의 분노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새로운 학교를 갈 때마다 저는 오래되고 남루한 옷차림 때문에 불량배들의 먹잇감이 되었죠. 그러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벤 외삼촌이 싸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8: 놈들이 욕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만 로비, 그런 것엔 상관하지 않는다는 듯 절대 네 얼굴 표정을 변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놈이 팔을 너에게 두를 때까지 지켜보기만 해. 그러다가 놈이 너에게 주먹질을 하기 바로 직전에 네가 먼저 강한 펀치를 날리는 거야.
6: 외삼촌이 가르쳐준 대로 한 후부터 더 이상은 불량배들로 인해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은 저에게 담배 피는 법과 술 마시는 법도 가르쳐주었죠. 그리고 그 즈음 저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고 어머니가 외도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었답니다. 13살 때에는 아버지가 당신이 일하시던 신문사에 제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방과 후에 하는 그 일이 저는 재밌고 좋았습니다.
9: 전 휴식 시간을 별로 많이 안 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 일들을 제가 얼마나 더 잘해낼 수 있는가를 관찰해요.
5: 잘했다. 네가 그토록 책임감이 있다니. 우리도 너에게 재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네가 월급을 나에게 갖고 오면은 그 돈에서 네 식비와 학교 책값 그리고 다른 물품들을 살 비용을 공제할게. 그리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은행에 저축해줄 거야. 그렇게 하면 네가 16살쯤 차를 구입할 만한 돈이 모아지게 될 거야.
9: 정말요? 좋아요. 정말 멋진데요?
6: 저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말 좋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이웃에 살던 한 부부가 저를 교회 캠프에 초청했답니다.
5: 교회 캠프라고? 네 일은 어떡하고?
9: 캠프는 겨우 일주일밖에 안 해요.
5: 아니, 그런 시간 낭비가 어딨어. 게다가 난 종교를 혐오해.
9: 그래도 전 갈 거예요. 전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휴가를 쓸 자격이 있다고요.
6: 어머니는 많은 신비주의 비수를 실행하셨는데 그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번도 교회에 간 적이 없었지만 저는 그 캠프에 꼭 가리라 결심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배를 피우고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아이들에 섞여서 놀다가 돌아오고 말았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는 분이셨지만 늘 어머니를 만족시키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 집에 살러 들어가셨는데 우리 남매들도 강제로 데려가셨죠. 저는 그 남자가 너무 싫어서 두 분이 헤어지셨을 때 오히려 기뻐했답니다. 그 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결합하셨고 그땐 어머니도 신문사 일을 같이 하셨습니다. 배달될 신문들을 캐리어들에 싣는 일을 하셨는데 어느 일요일 어머니가 저에게 동행해달라고 하셨고 그때 바로 어머니는 제 출생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신 거였죠. 저는 위로를 받기 위해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8: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9: 전 그저 실수로 태어난 아이일 뿐이에요. 전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8: 네 엄마랑 아버진 항상 너를 사랑하셨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언젠가 너도 네 스스로 살 날이 올 거야.
4: 그렇게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잖아요.
8: 넌 지금 16살이잖아. 내가 너 차 사는 걸 도와줄게. 알았지? 저축한 돈 얼마나 되니?
4: 제가 기록해둔 건 5천 달러예요.
8: 그렇다면 삼촌이랑 같이 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돈을 찾아오자.

0: 롭, 도대체 무슨 일로 외삼촌까지 소집을 했니?
1: 제가 모아뒀던 돈을 받고 싶어서요.
0: 너 여자애 임신시켰니?
1: 아니에요. 외삼촌이 저를 위한 차를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저그만 돈을 받으려고요.
0: 돈은 한 푼도 없어.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5천 달러도 넘는 돈을 모아놨는데요.
0: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샀다고 생각하니 너? 그리고 각종 공과금을 내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 건?
1: 뭐라고요? 제 저축한 돈을 쓰신 거예요?
0: 저축한 돈이라니 그런 건 없어. 우린 단지 너에게 가족을 도우라고 말했던 것뿐이야.
1: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0: 너도 네가 우리를 도왔던 사실에 기뻐해야 해.
1: 어머니는 정말 끔찍한 어머니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익숙하지만 너무도 역겨운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외삼촌은 다른 차를 찾아주셨습니다. 손을 많이 보아야 하는 빨간색 중고 컨버터블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수리하여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권리증서에는 어머니 이름을 적어놓았습니다. 그 후 자취할 집을 얻었고 필요한 집안의 집기들을 창고 세일을 통해 샀습니다. 그때 저는 16살이었죠.
2: 아, 이 집 멋진데?
1: 네. 여기선 근사한 파티들도 열 수 있어요. 만약 전기랑 수도를 쓸 수 있으면요.
2: 어, 무슨 문제 있니?
1: 사람들이 제가 빚을 졌다고 자꾸 고소를 해요. 연체된 청구서들 때문에요.
2: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나시게 되면서 전기세, 상하수도세 같은 청구서들을 다 제 이름이나 동생들 이름으로 신청해서 그래요.
2: 내가 그 문제 해결하는 걸 도와줄게.
1: 제가 이미 해결했어요.
3: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옛 애인을 직장으로 데리고 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저의 친아버지셨죠.
0: 네 아버지가 기꺼이 네 친권을 포기하신다는구나. 가족을 산산조각 내지 않으시겠대.
1: 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0: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지.
1: 어머니는 제 돈을 더 이상은 한 푼도 가져가실 수 없어요.
0: 그 사람이 네 컨버터블을 원해.
1: 제 차는 절대 안 돼요.
0: 그 차는 내 이름으로 샀어. 권리증서에 내 이름을 적어냈다고. 그러니까 당장 열쇠 1이네.
3: 제가 엉엉 울고 있었을 때 어머니는 냉혹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쯤 회사의 부장님이 저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저희 부모님이 회사의 자산을 함부로 쓰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켜봤던 그대로 낱낱이 말했고 그로 인해 부모님은 신문사에서 해고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으로 떠났는데 대학에 가니 우울함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늘 따라다니는 공허함 때문에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결국 실패한 채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신문사에서는 저를 다시 받아주었지만 저는 술과 마약에 깊이 가라앉아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서가 불안정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고 얼마 후 동거까지 하게 됐죠.
4: 당신 늦었어.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지? 아니야?
1: 아니야. 일 끝나고 곧장 집으로 왔어. 게다가 우린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4: 우린 연인이야.
1: 난 너를 이 집에서 같이 살게 허락해줬어. 난 네 소유물이 아니야.
4: 그건 두고 봐야 알지.
1: 여기서 사는 게 싫으면 떠나도 돼.
4: 당신 내가 떠나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지? 난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3: 게일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떼어낼 방법이 없었고 결국 그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집에서 80마일 떨어진 도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4: 나만 혼자 두고 가지 마.
1: 나 혼자 갈 거야. 공부할 게 있어.
4: 나도 같이 갈 거야.
1: 아니, 넌 안 돼. 내 머리에 맞을 뻔했잖아.
4: 난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1: 아니, 그만해, 게일. 그만하지 않으면 내쫓아버릴 거야. 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행동 조심해.
4: 미안해, 로. 나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도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 부디 날 용서해줘.
3: 일주일 후 게일은 임신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와 흡사한 미소를 띤 채로 제가 퇴근에 돌아오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보이는 병원 진단서를 내보이며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제 인생은 망쳐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술에 잔뜩 취한 채로 결혼식에 참석했고 결혼식은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웠지만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랑이 존재하리라고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우리 어린 딸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난 예전엔 아이들을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딸은 너무 예쁘다, 게일.
4: 애 때문에 내 몸매가 망가졌어.
1: 난 이제 아버지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딸을 잘 돌보고 지킬 거야.
4: 그럼 난? 당신은 나에겐 신경도 안 쓰지.
1: 뭐야? 아니, 또 시작이야?
4: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당신 뭐하고 있었어?
1: 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어. 당신도 잘 알잖아.
4: 거짓말 마! 당신이 날 속이고 있었던 거 다 안다고!
3: 게일의 폭력적인 성향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비난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내는 저녁 식사를 오직 자기 것만 차렸고 저를 제 방 밖으로 쫓아내서 방문을 잠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집에 돌아와 보니 텔레비전에 쪽지 하나가 붙여져 있는데 자신의 언니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낼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이미 3개월 난 딸을 요람에 혼자 두고 떠나버린 채였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자 아내가 돌아왔는데 한마디 말을 하려고 입을 채 열기도 전에 아내가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4: 에이! 왜 내 뒷조사를 한 거야? 우리 친정 식구들 모두에게 전화했다면서!
1: 당신이 우리 아기를 혼자 두고 가버렸잖아. 그래서 당신을 찾은 거야.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아이 기저귀는 온통 젖어 있고 애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어.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4: 난 하루 24시간을 애를 돌보며 살아야 해. 나도 좀 벗어나야 했다고.
1: 게일, 옷장 안에서 남자 옷들을 발견했는데 그건 내 옷이 아니던데.
4: 이게 뭐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못 참겠다고.
3: 아내는 갑자기 광포해지더니 저를 향해 접시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아기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결국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았죠. 그 즈음 저는 왜 내 인생이 이토록 엉망이 되었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라디오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는데 거기에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독교 음악과 설교 방송 등이 흘러나오곤 했죠.
5: 여러분은 혹시 공허한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회적 지위든 명예든 돈이든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친 여러분을 위해서, 공허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너무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만약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거나 삶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3: 저는 날마다 이 설교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었고 동료들은 저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 와보니 게일이 또 없는 것이었습니다.
1: 이번엔 아기까지 데리고 짐을 모두 챙겨서 가버렸죠. 저는 사방으로 아내와 아기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인생은 무서운 악몽 같았고 저는 그 악몽을 끝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럭이 달려올 때 트럭 바로 앞에 제 차를 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트럭 차선으로 급히 끼어들자 그 트럭 기사는 급히 방향을 틀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방향을 돌려서 그 차와 몇 인치 차이로 간신히 비껴갔죠. 그 후 저는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엉엉 울면서 갔습니다. 며칠 후 게일은 집에 돌아왔지만 제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결단을 해야 했던 저는 동료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6: 그럼 지금 부인이 돌아왔는데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군요?
1: 게다가 저보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저를 떠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 딸을 다시는 못 보게 되는데 그 아이는 제가 사는 유일한 이유예요.
6: 롭,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의 삶에 그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1: 저도 그동안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들을 들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어요.
1: 저는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데요.
6: 롭,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두 주인들 중 한 명에게 대답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악마에게요. 롭 형제님은 선택을 해야만 해요.
1: 전 평생토록 여러 선택들을 해왔는데 대부분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세요. 지금 제가 처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저는 그런 결정을 한 제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6: 이 결정은 달라요. 형제의 영원한 운명은 형제님이 예수님과 십자가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롭 형제님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나요?
1: 그들은 계속해서 인생에 대한 저의 질문들에 대해 성경을 통해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답해주었고 저에게 홀로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저를 홀로 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즉시 마음 안에서 악몽과 비슷한 내면의 전투를 느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면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죠. 그 뒤 저는 승리에 차서 하나님께 두 팔을 높이 올려드린 채 방에서 걸어 나왔답니다.
6: 다음 주 롭의 간증의 결론에서 우리는 그가 받은 새로운 생명이 그의 결혼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누구든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영찬,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때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곤충들의 화학전.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제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것들이 화학전입니다. 곤충들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화학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것들의 일부는 아주 교묘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저명한 전문가에 따르면 곤충들은 생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곤충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화학전은 방어용입니다. 이 방어의 주 목적은 천적에게 자신을 불쾌한 존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노래기, 딱정벌레 및 다른 곤충들은 자신들의 적들에게 퀴논이라고 불리는 자극적인 화학물질을 뿌립니다. 만약 개미가 이곳에 쏘이면 이 화학물질을 닦아내는 동안 어지러워서 비틀거립니다. 몇몇 노래기는 침입자에게 청산가리를 뿌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채찍 전갈은 적에게 84%의 초산을 뿌려야 됩니다. 암컷 어쌔신 버그는 식물로부터 캠퍼를 수집하여 자기 알에 뿌려서 천적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딱정벌레는 배란 조절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걷는 피임약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딱정벌레를 정기적으로 먹는다면 당신은 결코 임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들은 그러한 방어 기전들이 생물학적으로 정교할 뿐 아니라 멀리 내다본 잘 고안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 일부에게 그들이 방어를 위해 화학무기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것들에게는 속도와 지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들을 사랑하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묻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고쳐 쓰거나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므로 계속해서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오직 말씀과 선별된 순수 찬양만을 전하는 BBN 방송,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BBN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부산 화목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노래하길 원하는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사야 2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에브라임 이야기지요. 에브라임 이러면 뭐 북이스라엘이잖아요. 한마디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그러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론하고 본론은 설교가 아닙니다. 앞부분은 설교가 아닙니다. 뭐 설교하기 위하여 뭐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죠. 서론과 본론은 설교가 아니고 결론이 진짜 설교입니다. 결론이 뭔지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축복할 때에 손을 팔을 어긋맞겨 축복해줘서 둘째에게 팔을 이렇게 어긋맞겨서 오른손을 얹어주니까 그 둘째가 장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축복할 때에 손자를 축복하면서 그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여겨 아들로 이제 입적을 한 것이요. 그래서 열두 지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주고 싶은데 요셉은 열한째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므로 자기는 그냥 장남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그러한 편애는 옛날부터 유명했다. 그 편애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과연 그것이 문제였을까? 문제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문제였다. 모든 인간은 다 정상적인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팔을 어긋맞게 축복해 줌으로써 에브라임이 첫째가 됨과 동시에 손자에서 아들로 등극하게 되는 그것이 영적인 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곱의 그 축복으로 손자에서 아들로 등극을 했고 므낫세를 제치고 형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형이 아닌데 즉 상속권이 없는 사람인데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아들 아닌 자가 아들이 된 거고 상속권 없는 자가 영원을 상속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곱의 편애도 그렇고 야곱이 손자에게 그렇게 축복해 준 것도 아들로 입적한 그것도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그 복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에브라임이 이제 천년 뒤에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가 계속 흐르고 흘러서 이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남북으로 분단되는데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냥 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이러면 유대인 히브리 민족 한 나라를 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단된 상태에서는 유다 이러면 남쪽을 말하고 이스라엘 이러면 북쪽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지파 10개 이상의 지파가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여 그냥 이스라엘 이러면 북쪽을 말하고 남쪽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만 있는데 유다가 대표 지파니까 유다 이러면 남유다를 말하죠. 또는 뭐 북이스라엘을 걸어서 여기 나오는 이 에브라임 이 이름을 따라서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또 사마리아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죠. 북이스라엘이 되었죠. 천년 뒤에는 에브라임이. 그리고는 그 왕국이 결국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벌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28장은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BC 722년에 멸망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거죠. 그런데 그 지난주 봤던 1절에 보면 1절에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랬지 않습니까? 1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면류관 이야기했고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지는 한마디로 돈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해당하는 거, 그게 면류관인데 그 영광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것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런 것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실제 알코올에 취했든지 아니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에 우리가 취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1절에 그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또 그와는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있는 것은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이고 5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화로운 면류관이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는 거죠. 딱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5절에 있는 영화로운 면류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겠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면류관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벗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씁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근데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서론과 본론은 설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서론과 본론인데 지금이 그 교만한 그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씁시다. 그 얘기는 설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너무나 맞는 말인데 문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 좀 벗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써라라고. 그것이 문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어떻게 이 에브라임인 나가 죄인인 내가 교만한 면류관을 벗고 술을 끊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어떻게 쓰는가. 먼저 그 에브라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 그게 죄잖아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그 에브라임의 면류관, 그 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5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일 거 아니에요. 그걸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간다 이랬습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다 그랬는데 그거 1절에 있었던 거예요. 1절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잖아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이랬습니다. 아, 영화로운 관같이 막 면류관 같은 거 쓰는 거 좋아하고 훈장 나는 거 좋아하죠 우리가. 그래서 기름진 골짜기 아주 기름지기를 바라고 바래서 부국강병을 원하는 것이고 경제 부흥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지구가 경제 부흥을 위해서 난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꼭대기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성을 세운단 말입니다. 이게 나라라고 하는 성이고 종교라고 하는 성이고 부국강병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입니다. 인간은 항상 건축 건설. 한때 우리나라 뭐 내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만 우리나라 나라의 어떤 국시 구호가 건설인 때가 있었던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시는 대표적으로 반공이고요 멸공이거나 반공 또는 건설 이런 거였잖아요. 재건 잘 모르는 표정입니까? 내랑 거의 한 살 차이 났는데 그래서 뭐 그걸 좋아해요. 건축.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으면 그런 걸 해야 부흥된다고 하죠. 뉴딜 정책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을 자꾸 붐을 일으켜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는 별로 없었죠. 뭐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뭘 세우고 싶은 거죠. 성을 세우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구좌를 나눠주는 것이고 얼마씩 얼마씩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건축하자고 그러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그렇게 건축을 하고 싶은 것이고 기와 불사를 하고 싶은 거죠. 기와 불사. 그러니까 불교의 기와 불사나 기와장 올리는데 이름 내고 몇만 원, 몇십만 원 내는 그거나 성전 건축 헌금이나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같은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산당을 짓는 개념에서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래서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우는 성이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두 개 만드는 것처럼 어떤 성을 건설을 하고 건축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것은 화무 11홍이다. 권불 10년이다. 그래서 4절 다시 보세요. 1절에 있었던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4절에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이 그 무화과 익는 것을 살펴보니까 6월에서 9월 뭐 이런 말이던데 그게 6월부터 9월까지 익는다 이런 말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생물학적으로 그곳의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거 잘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이제 6월쯤에 처음 익는단 말이죠. 그때는 개수가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무화과가. 그러니까 무화과 익었네 하면 바로 따 먹는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신속히 따서 없애버리는 이런 장면이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죠. 노략질이 신속하다. 저거 맛있겠네 하고 확 따서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수르가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뭘 건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뭘 만들어 놔도 근데 안 죽겠다고 막 부흥하겠다고 해놔도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려다. 아 그렇게 망하는구나. 우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영화가 그렇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로 망하는구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5절 보세요. 그게 이제 그 날이 되겠죠. 그 날.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렸어요. 부흥하는 날일 것이다. 대단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 날을 기다렸는데 그 날은 나라고 하는 면류관이 적에게 무너지는 그런 날이었고 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내가 벌써 무화과를 익혔어. 내가 벌써 무화과 익었어. 6월달이야. 막 이랬는데 보는 자가 얼른 따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해버리는 이런 짓이니까 망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막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날은 부흥이 아니로 멸망인 그런 날이 되어버렸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 날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는 그 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5절에 보면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 조금 전에 내 면류관은 멸망해버렸어요. 내 면류관 너무 좋다고 이거는 영원 무궁한 거야 하면서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한번 해보자면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만들어보려고 경제부흥을 만들어보려고 내 면류관 하고 있는데 그거는 확 따서 먹혀버렸고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류관과 화관이 있네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주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고 남은 자에게 그걸 주시는구나. 다 망하고 남은 자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4절과 5절이 서로 대비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에브라임의 교만한 술 취한 면류관이었고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화로운 면류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표에다가 썼는데 설교문에는 표로 썼는데 뭐 설교 들으시는 분은 설교문을 보시면 압니다. 뭐 유튜브에는 이거 안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안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뭐냐면 4절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영화 그거였죠. 이게 1절하고 같았어요. 술 취하는 거였고 그게 교만이었고 건설과 건축으로의 이미지로 보면 바벨탑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바로 그런 이미지죠. 인간은 종교적으로도 성전을 짓는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성전도 이렇게 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도 그 성전 바벨탑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능력이고 그게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인데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권력을 누리려 하더라. 그래서 그 몇 주 전에 봤던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게 토마스 홉스입니까? 그 철학자?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그 개념도 그 철학자는 국가 시스템, 종교 시스템, 나라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른 건데 그 사람의 그 말은 그 리바이어던이 싫다 나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은 합니다만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 인간은 큰일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 국가 시스템 무슨 어떤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에게 늑대로 작동한다. 가만 놔두면 서로 늑대가 물어뜯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기를 스스로 바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손에 안 잡히면 불안한 거예요. 뭐 좀 있어야 돼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부패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방과 같이 왕을 좀 주십시오 해서 생긴 게 국가란 말입니다. 왕국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 때문에 그 왕국과 그 왕 때문에 병역제도와 어떤 세금제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원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늑대한테 물려죽기 싫거든요. 지가 늑대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게 권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종교라고 하는 또 다른 권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냥 종교인 거예요. 권력인 것이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요람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보와 그 요람에 내 이름 적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찌질한 어떤 교회 요람에 들어가는 것 말고 아주 괜찮은 교회 요람에 내 사진과 명단이 딱 들어가 있으면 뿌듯하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고 느끼는 거죠. 소속감을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국뽕입니다. 국뽕. 그게 국뽕이에요. 허황된 애국심이란 말입니다. 허황된 소속감. 그게 화무십일홍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만 서론과 본론은 설교 아니라 했습니다. 서론과 본론은 설교 아니라 했습니다. 이건 지금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불십년이죠. 그래서 4절은 무너져버립니다. 근데 5절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영화로움. 그래서 그 날에라 그랬어요. 5절에는. 그 날은 선지자가 그토록 말했던 여호와의 큰 날. 십자가라는 멸망이죠. 이 십자가라는 멸망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뭐로 보여주셨냐 하면 여기서는 그때그때 다른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난주 봤던 2절에 있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죠.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이방인이었어요. 세상에. 유대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악하다 손 칩시다. 그래도 더 악하다는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것이 합합니까? 라고 반항하고 싶은 그게 구약 성경이죠. 아수르를 쓰셔서 에브라임의 교만을 꺾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6절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면류관이라 했지 않습니까? 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면류관이에요. 근데 앞에는 에브라임은 무슨 면류관에 취해 있느냐 하면 술이라고 하는 자기 쾌락, 자기 권력이라고 하는 면류관에 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면류관이 술인 거죠. 술. 알코올에 취하고 싶은 것이고 그거에 취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고 그러니까 술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에 백성들이 사도들을 보고 쟤네들 지금 술에 취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술 취한 모습과 이미지상으로 비슷해 보이더라는 거죠. 어떤 영에 취해 있는 것이니까 충만하다는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들을 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니까 술이 깬 것이고 술 말고 다른 것에 취합니다. 원래는 술 말고 다른 것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에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석에 앉은 자가 예? 재판관이 대한민국 헌법 말고 다른 무슨 무슨 법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에 취해 제대로 된 법에 충만한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그게 헌법재판소고 그게 재판관일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사사 아니에요. 재판관은 사사. 사사가 판결하는 영이 없이 판결하면 심판을 비뚤어지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판결하는 영이시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결하는 영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힘이 뭐냐 하면 성령님의 그 능력이죠. 하나님이 곧 힘이고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술에 취해야 하는데 그 술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술을 주시는데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그 힘이 되는데 싸움 물리치는 자가 술 먹었어요. 장군이 술 먹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6.25 생각나네요. 6.25 그날 일요일 새벽이었고 전날에 국방부 장관인가 누군가가 뭐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고 그 부하 장교가 막 급히 깨웠다. 뭐 그런 얘기. 뭐 6.25 비사 이런 데 막 나오잖아요. 그날 일요일이라서 뭐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나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물리치는 자가 술 취해 있습니다. 근데 술 말고 뭐에 취해야 하는가? 힘에 취해야 되네요. 이 힘은 여호와죠. 자기의 국방력이라든지 사드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자기 힘, 부국 강병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힘이시죠.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앞부분 1절부터도 그랬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 에브라임의 상황은 재판관이든지 사사든지 이게 지금 지도자니까 장군,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진짜 술은 하나님이다. 네가 진짜 마셔야 할 음료, 생명의 음료, 포도주는 하나님, 즉 성령님이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 날에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니까 포도주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술 먹었네 쟤네들 술 취했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5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뭔 술을 먹었겠느냐라고 하면서 난곳 방언으로 각기 그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리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말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큰 날의 일이니까 5절에 있는 그 날의 그 일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술에 취하면 이게 포도주와 독주와 비틀거림과 환상을 잘못 푸는 일과 재판할 때 실수하는 것과 그다음 술 먹었으니까 막 토를 하겠죠. 토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이렇게 상 위에 밥상 위에 토한 것이 가득하대요. 그 말은 식사 자리라는 얘기잖아요. 토해놓고 토한 것 또 먹습니다. 이게 로마 흥망사 같은 거 보면 로마 결국 말기에 어땠답니까? 막 먹을 게 워낙 많아가지고 늘 수파티하고 하는데 술 먹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하고 다시 먹고 뭐 그런 거죠. 네,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한 영이라 하셨고 싸움을 물리치는 자, 뭐 군인이겠죠. 장군에게는 힘이라 하셨고 근데 그리 하시는데도 이게 그날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도 7절에는 그리하여도입니다. 그리하여도. 이 말은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다 이 말이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인이니까 의인으로서 새 삶을 출발한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죄인은 계속해서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칩니다.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를 마셔도 이들은 자기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칩니다. 자기 면류관이 좋은 거죠 여전히. 자기 부국강병과 경제부흥이 여전히 눈앞에 있는 이 급급한 거예요. 그거 있어야 살아요 우리가.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립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죠. 실제로 성직자가 취해 있습니다. 자기 종교에. 자기 종교에 취해 있기에 그게 맞는 줄 알고 850명이나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는 줄 알고 내 확신이 맞다고 확신하기에 칼로 내 몸을 긋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열심이거든요. 갈멜산 꼭대기에 850명만 그렇습니까?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런 것 같고 또 오늘도 같다 그럽니다. 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요. 자기 확신에 취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술 취한 거다. 그런 걸 국뽕이라 그런다. 색안경 끼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다고. 그게 독주에 취한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는 것이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것이고 환상을 잘못 풉니다. 환상을 잘못 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떨려야 되죠. 내가 지금 환상 잘못 푸는 거 아닌가 막 그래요. 환상을 잘못 푼다는 것은 뭐냐면 환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꿈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포로가 끝나고 어떻게 해야 내 죄가 나로부터 분리가 되는 계명화성제가 작동을 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다 이루심은 우리에게 꿈입니다. 진짜로 꿈을 꿔야 되거든요. 좀 국무총리 되는 꿈 말고 진짜로 꿈 같은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은 우리가 안 꾸더라는 겁니다. 꿈을 지 마음대로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밤 잘 때 나는 무슨 꿈 꿔야지 라고 꾸는 게 아니고 꾸게 해주시는 분이 꾸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은 하게 하시는 분이 하시는 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고 싶으신 분이 은혜 베푸시는 그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 수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술 취한 겁니다. 제대로 성령님이라는 충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 읽어놓고 예수 말고 딴 얘기해요. 우리가요. 내가 그러고요. 성경 읽어놓고 다른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은 설교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게 설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고 십자가가 이렇게 증언되어야 그래서 말씀 증거한다, 말씀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환상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이 선지자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 오늘날 치면 목사라고 불러도 되겠죠.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고. 크리스찬은 다 선지자 아닙니까? 그들이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졌고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합니다. 재판은 판단이죠.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규례,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 율법, 하나님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님을 모르더라는 거죠. 문자 읽어놓고 성경 읽어놓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우리가 뽑아내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코올에 취한 겁니다. 그러면 토가 나옵니다. 토할 수밖에 없죠. 알코올에 취했는데.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도 깨끗하다 그래요. 이게 맞다 그래요. 그럼 다시 그거 먹어요. 그러면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밖에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그렇게 술에 취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나도 곧 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예수 그리스도가 곧 포도주자 나를 마셔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갖고 있는 그 면류관, 에브라임이 좋아하는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본주의고요. 인간이 주인이다라는 얘기고, 인간이 어떠한 원인을 만들어내면 좋은 결과도 생긴다라고 하는 인과율입니다. 내가 원인 만들어서, 내가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결과를 취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먹고 마시자, 술 부어 마시자. 또 토해놓고 또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인과율입니다. 인과율은 아래에서 위로 하는 인간의 어떤 개념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우리 인간은 아래에 있죠. 땅에 붙어 살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위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어떤 인간이 바라는 어떤 궁극적인 이상향, 복,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위를 우리가 추구한단 말입니다. 영원을 사모하기에.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 지성하면 감천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요 개념.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술을 마실 수 있어. 더 열심히 하면 더 부국강병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어라는 그런 개념. 이게 인과율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걸 추구했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게다가 하나님 한 분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 개 만들겠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두 개. 정확하게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출애굽해서도 시내산 밑에서도 여호와라 그랬고 에브라임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 아닙니까? 그가 정확하게 그거 보고 여호와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두 개를 두고 백성들아 이걸 섬겨라라고 한 거죠. 이것이 인과율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여 가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화과 이파리, 무화과 이파리 옷입니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를 가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미 다 가리고 있고, 그리고 더 잘 가리고 싶은 것이고, 가리는 그 방법, 내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더 잘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썼던 컴퓨터가 86인데, 86. 그러니까 CPU 이름이 8086이라서 86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86은 비쌌어, 당시에. 처음 개발된 거 다 비싸잖아요. 그 개발된 것을 보급형으로 다들 만들어낸 거든, 인간이. 경제는 다 그렇죠? 그래서 86 CPU를 보급형으로 만들어낸 게 88입니다. 8088. 우리가 처음으로 썼던 그 16비트라고 하는 컴퓨터가 8088이거든요.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8088 사실 86이고, 그 86이 개발되고 개발된 게 286이고, 그 다음이 386이고, 그 다음이 486이고, 586이고, 펜티엄이고. 계속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 무화과를 계속 발전시키고 발전시켜서, 이제는 무화과인 줄 잊어버렸어.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인데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너무 환골탈태를 해가지고 너무 좋아 보이거든. 너무 4차, 5차, 6차 산업혁명을 했기 때문에 아직 4차입니다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나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그게 에브라임의 면류관입니다. 술 취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하는 그것을 종교의 형태로 했고, 그 종교를 잘하면, 즉 기독교를 잘 믿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 땅에 썩어질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신다. 인과율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과율이 아니고, 즉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뭘 하시더라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뭘 하실 때는 아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시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위께서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래에 없었거든요. 밑에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 있었다면은 그 밑에 상황을 보고 아 쟤는 은혜 받을 만하고 쟤는 못 받을 만하고 판단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위에만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부어 주셔야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가죽 옷이죠. 가죽 옷.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입는데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가죽 옷 많이 만들어냅니다. 뭐 무스탕도 만들어내고 별의별 예? 동물을 너무 학대해가지고 막 육식도 그렇고 또 가죽 옷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입습니다만은 그게 진짜 가죽 옷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지어 입히시는 무언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좋아하는데 그거 말라버립니다. 건조돼가지고 바스락거려서 말라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즉 스토이헤이아는 전부 낡아서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썩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전후에 나오는 그 썩어질 것. 근데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것을 지금 주시는 그 얘기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썩지 아니할 것보다는 그 썩지 아니할 것을 받겠다면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올려드려서 그걸 받아내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에브라임이 가진 그 면류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왕들의 시대에 그 역사 속에서 그 에브라임의 그런 면류관들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 뭐 이미 말씀드렸는데 두 금송아지가 그런 거죠.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러분도 찾아서 눈으로 같이 읽어야 되죠.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그 므낫세 동생이 복받은 뒤에 천년쯤 뒤의 일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건국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요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땅에 세겜을 건축했답니다. 이런 게 4대강 사업이에요. 건설, 건축, 언더 컨스트럭션, 열심히 돈 내세요. 돈 모아서 이거 한번 우리가 내조차고 짓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지요. 이런 개념입니다. 세겜 건축하고 멈춥니까? 브누엘도 건축합니다. 좋은 거 자꾸 만드는 거죠.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열심히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지어서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스스로 여기기를 이게 가죽옷이야 라고 했으면 든든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믿읍시다. 확신을 가지시다. 이러면 확신이면 확실한 믿음인데 확신. 든든해야죠. 근데 안 든든하단 말입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로는. 왠지 불안해요. 왠지 나라가 남쪽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지금. 왠지 나라가 백성이 남쪽으로 휴전선 넘어서 귀순할 것 같은데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싶어가지고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손자 다윗 집안이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하, 놀라워요. 요런 게 벤치마킹입니다. 교회들마다, 나라들마다, 기업들마다 하고 있는 벤치마킹.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 좀 나을까? 저 나라가 쓰는 어떤 정책보다는 조금 개량해서 좀 다르게 해야 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요런 거. 그래서 그거 막 열심히 시키죠. 열심히 영업하고요. 열심히 그거 배워오라 그러고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남쪽으로 귀순할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금송아지를 보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다 딱 이랬습니다. 근데 신들 이랬네요. 세상에 여호와 신앙인데 유일신 신앙인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신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얘들아. 응? 지금 오늘 우리 애들이 너무 설교를 잘 듣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애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더 잘 섬기겠다고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신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잖아요 라는 이런 이미지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왜 베델과 단에 뒀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베델이 저기 뭐 판문점쯤이죠. 판문점 뭐 개성 그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남단이고 단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최북단 저 위에 뭐 신이주 아니면 뭐 두만강 정도. 그러니까 최북단과 최남단에 딱 두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국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딴 데로 넘어가지 말아라고. 내가 말하는 요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말하는 이 기독교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자기 목사 중심주의, 자기 교회 중심주의, 자기 교단 중심주의, 자기 나라 중심주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에브라임이 원하는 면류관이었고 이 면류관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그래서 몇백 년 가게 하려고, 몇천 년 가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권불 10년이다. 물론 10년 더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죠? BC 722년에 망합니까?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한 시간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에브라임이 원하는 면류관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경제 부흥이었고 우리가 바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 더 보면 그 갈멜산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 모이고 그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한 참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인데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금송아지가 신이냐, 바알이 신이냐, 아세라가 신이냐, 그게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냐,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와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오는 사람은 없어요. 엘리야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은 오늘 설교 아니라 그랬죠. 서론과 본론은 뭐냐 하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가 서론과 본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머뭇머뭇해요. 둘 사이에서 설교하고 있는 나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하나님 쪽으로 안 간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면 그게 에브라임의 면류관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님 위에 계시는데 내가 아래에서 위로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래에서 위로 하겠다고 하는 게 에브라임의 면류관이잖아요.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은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러한 어떤 속에 있는 뜨거움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너희들 머뭇머뭇하냐고. 응? 여호와가 맞니? 아니면 네가 믿는 바알 아세라가 믿니? 맞니?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할 말이 없죠. 850명이 더 맞아 보이고 당장 숫자가 쪽수로만 봐도 850명이 더 많은데 그래서 해오던 대로 믿고 싶고 모태신앙인데 3대째 믿었는데 해오던 대로 가 맞는 거죠. 전쟁 때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라는 그 해오던 대로가 맞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면 예배를 멈춘 겁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고 안 모이고는 아무 의미 없고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고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만 진짜 기독교인 거죠. 우리는 종교를 하고 있는데 기독이라는 말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멈춘다고 예배가 멈춰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안 모인다고 교회가 안 모여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흔든다는데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그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니까. 교회는 사람의 법으로 억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지금까지 비전 라이프 부산 화목교회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화목교회 010-6404-1225 010-6404-1225번이나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 설교의 후반부를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곳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 내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는 뛰어난 경영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것은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엄청난 이윤을 남겼는데 어느 날 신문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분명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12살 때에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2달러 6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나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하게 부유하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뭐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지난주에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보다가 다 못 봐서 오늘 한 번 더 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런 말, 이런 단어를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모르는 말, 모르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나의 소원을 높은 분에게 아뢰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다면 나의 정성을 바치고 내가 어떤 물질을 바쳐서 나의 소원을 신에게 들어주세요. 이걸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의 그런 기도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을 봐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거 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도인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기도했느냐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에 처음 말씀드렸는데 원래 처음 온 친구 얼굴 보이는데 아주 잘 듣고 있어서 반가워요. 바울이 뭘 기도하니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복을 많이 받아서 야 예수 믿으니 저렇게 성공하구나 이런 모습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알고 믿어서요? 성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정말 믿음이 좋구나 막 칭찬하고 물론 감사는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복을 받아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치 않고 기도하는데 첫째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지난주에 보았을 때 뭘 처음으로 기도했느냐 하면 기억나요? IQ? IQ? 아 그거는 기억나죠. 네, 그런 것은 기억나는데
5: 어떤
4: 아이 IQ? 네, IQ가 164.
5: 164.
4: 자, 164.
5: 아, 164. 네.
4: 자, 그래서 예. 이게 그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무슨 지혜냐면 신령한 지혜예요. 신령한 예,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뭐 IQ, EQ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신령한 모른다 말이에요. 그럼 신령한 게 뭐냐라고 하면, 신령한 것은,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신령한 게 뭐냐라고 하면, 영적인 것이라고 해요. 영적인 것이라는 말은, 영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IQ가 높아서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고 믿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요, 참된 지혜는 여호와 경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호와 뭐요? 경외예요. 경외. 이 경외라는 말도 처음 듣죠.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요즘은요 아빠들이 두려운 아빠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요 집안에 어른이 이러면 조용했어요. 떠들다가도 왜?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가 전부 다 힘이 없어요. 엄마가 실권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면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면 이제 겁을 내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존경도 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IQ가 164가 아니라 뭐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고 성님 누구인지 모르면 그 사람의 지혜는요 썩을 지혜, 어리석은 지혜, 지옥가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죄 짓다가 나는 지옥 가야 될 인생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걸 알고 어느 날 또 우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어느 날 문득 눈떠보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이게 마음에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 안 믿어지는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문득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에 눈이 딱 떠여진 거죠.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누구인지, 스님 누구인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분은 이 역사 속에 오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령을 아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더하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죠. 첫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금방 모르겠어요? What?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요. 다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성경의 구약식으로 말하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고? 내 목숨과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과 똑같이. 그러면 미움이 있겠어요? 사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100%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6장 38-40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뜻이 나와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따라해요,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민욱이 친구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오늘 처음 왔어요? 이름은 뭐예요? 예? 김민배 운동해요? 같이 운동해요? 예. 김민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친구 따라 교회 왔어요. 그죠?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민배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민배가, 그럼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구나 하고 오늘 민배가 딱 믿어졌어요. 내가 너 믿어! 이래가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이상하게 믿어져요. 그러면 민배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막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민배가 딱 믿었잖아요. 그러면 민변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5: 네.
4: 그 지진이 더 심하게 일어나면, 우리 여기서요, 이 창원에서 저 월성까지, 저 고리까지 직선길로 약 45km. 약 45km에, 원전시설이 있어요. 그게 터지면 핵폭탄 터지는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핵폭탄 터지는, 그러면 직선 45km니까 핵폭탄 그대로 여기에 피폭이 다 돼요. 그래서 지진이 만약에 한 9.0 일어나서, 9.0 지진에서 핵이 다 터져서 창원 다 이렇게 지구가 날아가도 민배가 오늘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천하는 다 날아가죠. 그죠? 핵폭탄에 다 녹아버려요. 그럴지라도 민배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민배 안에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미움과 사랑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민배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제가 왜 민배 얘기를 하니까, 민배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안 다녀서, 여러분들 아주 어려서부터 다녀가지고, 이것만, 우리 목사님 하는 설교 뻔하다고 안 듣잖아요. 그런데, 민배는요, 정말 잘 듣고 있거든요. 정말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배에게 지금 개인적인 또 메시지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 범사에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범사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를 믿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밥을 먹고 살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숨쉬고 사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배가 예수를 믿으세요, 오늘부터. 그럼 이제부터 알고 싶은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젖을 먹죠? 본능에 젖을 먹는 거죠. 거듭나고 태어나면,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면 젖을 먹는 거예요. 민배가 만약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를 믿게 됐다면, 어이, 민우가, 교회 가자. 민우가, 나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민우가 가기 싫은데. 민배가 뭐랄까요?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젖을 먹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가 있듯이, 신령한 썩을 음식이 있듯이, 신령한 음식이 있어. 아까 찬양, 우리 지혜자 집에서 얘기했잖아요. 민우가, 썩을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 있어. 그럼 처음 온 애가 오래된 애를 전도한다니까요? 그 신령한 음식을 먹으러 가야 돼. 우리 영혼이 사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먹으러 가야지.
6: 그러면요, 민벼가 민우기를 전도한다니까?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 세상 어둠 아래에 있어요. 이 세상 어둠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살다가 이 땅이 불탈 때 함께 영혼이 불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걸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 배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찬송에도 설교 시간은 장난치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인데 여러분들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 몸이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한 일주일, 2주일 안 먹으면 굶어서 죽어요. 한 달만 안 먹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이렇게 소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년부터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우리 고등부 청년들까지 적어도 3년 동안 성경을 한번 다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할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지만 분반 공부 시간에는 선생님들도 성경 읽고 지금처럼 분반 공부 안 할 거예요. 태경아, 지난주 성경 읽었나? 일주일 분량. 그러니까 3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으면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으면 돼요.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읽으면 돼요. 충분히. 그러면 3년 동안만 하면요. 성경 한번 다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년부 3년, 초등부 3년,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하면요. 12년 동안 성경을 4번 정도 읽도록.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을 알고 읽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기록이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잘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늘푸는 교회 와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한 4번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성경 4번 읽자.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목사님이 여기 와서 만 17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애, 갓난 어린애가 17살짜리 되었고, 저 우리 성민이,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 너무 잘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성민이가요, 태어나기도 전에 목사님 와 있었어요. 그죠? 성민이 갓난애가 태어났을 때, 응애응애 할 때부터 다 봤어요. 그래서 성민보다 나이 작은 아이들은 목사님이 갓난애기 때 여러분들 병원 가서 다 봤어요. 지어 오도 다 봤어요. 응애응애 하는 것들, 에? 핏덩이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목사님 뭘 해줄 수 있을까? 12년 동안, 여러분 고등학교 마치면 또 대학 간다고 또 취직한다고 다른 데 가버리잖아요. 12년 동안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줘도 장난치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구나, 내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천지 만들 만물을 만드신 분이네? 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네? 그분은 우리 대신 십자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날 문득 눈이 떠여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보자.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둠 아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를 하면 그게 어둠에 있는 거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신령한 지혜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공로로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 그 아들의 나라는요, 예수 믿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근데 이 빛 가운데 있는 기업을 얻는 사람들은요, 얻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에 있어, 소식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진 일어나는 거 봤죠? 얼마나 많이 흔들려서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게 하나도 안 두려워서요. 나는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진 일어날 때 목사님이 서재에 있었어요. 제 목사님 방 알죠? 서재에 있었는데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덜컥덜컥하며 책장이 무너지려고 해서 온 건물이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흔들리는 땅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만 남기려고 다 흔들어버린대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 흔들리지 않을 게 뭐예요?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되는 것. 이런 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만 남기려고 땅을 다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지진이라면 요 핵보단 아까 터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빛 가운데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 만한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기업이 아닌 영원한 심판받을 그 어둠에 속한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업, 그 빛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말고 믿는 것. 이거는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소년체전 금메달 그러면 썩을 거예요. 전 세계 내가 1등 한다 할지도 올림픽 나라에서 금메달 받는다 할지도 그건 썩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이 하늘과 땅 전부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은 외로운 자들은 이 외로운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직장 때문에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가던데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주말만 되면 아주 우울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시민들은요 10%만 외롭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반면에 영국의 런던 사람들은 55%가 외롭다고 답을 해서 런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도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런던에 간 이분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런던의 외로운 자, 외로운 여자 모임이라는 그 소셜미디어 그룹을 만들었대요. 여기에 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입을 했대요. 몇 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소그룹인데요.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미술 공부 또는 보석 만드는 일, 저녁 식사, 심지어 강아지를 동반한 야외 운동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 외로움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도 오래전부터 계셨습니다.

0: 있죠. 다윗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제사장이다, 재판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우리의 친구인지 모르죠. 예수님은 매 순간 영광스럽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분이 말한 것처럼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영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어떤 점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마음이 외로울 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좋은 친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세상 삶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힘센 자가 이깁니다. 처세술이 뛰어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대개 성공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쟁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자가 더 위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방향은 이 세상적 사고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이냐,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내용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가운데서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근동 지방을 다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 한 사람이 나서서 한 랍비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사고 파는 물품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와서 판결을 부탁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연입니다. 한 사람이 능마더미를 샀는데 그 속에 많은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마를 판 주인에게 가서 나는 능마를 산 것이지 금화까지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금화는 당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능마를 판 사람은 아닙니다. 그 금화는 당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능마더미 전부를 판 것이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건 다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금화를 가지라고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하면 싸워봤으면 좋겠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듣고 있던 납비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두 사람이 각기 아들과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을 결혼시킨 후에 그들에게 금화를 물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의 독특한 지혜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함으로써 후대가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줄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주저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황금을 내가 차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논리가 알렉산더의 멘탈리티에 흠유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남겼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고 중심의 처세술이고 논리 중심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 힘을 가진 자가 정복한다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오늘 이 세상 전체가 경쟁하고 쟁취하고 힘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기도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삶, 주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생명을 남기는 삶,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삶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구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이와 같이 설정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행하고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화려한 세상의 불빛에 속아서 이 땅에 말국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성탄의 정신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앞서 행하시며 참된 섬김과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록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의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에 대한 이슈를 다뤄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이 세상의 주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주제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 더 안락한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이 땅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하고 때로는 무모한 경쟁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삶의 주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과 화목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세 번째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joy, 우리 내면 속에 주어진 열매인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평강을 유지하고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혹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란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화평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추구해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도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지 진정한 크리스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인 밸런스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1차적인 과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회 가운데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지 우리 기독교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진단이긴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마땅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크레딧이 많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로마서 전체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반부에서 칭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 대한 이슈라고 한다면은 횡적인 관계, 횡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공부하면서 다루었죠.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국가적인 책임도 있고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가정 속에서는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자임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연약한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실로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되어지려면 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힘쓰나니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let us make every effort.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데 힘써야 되고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 화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삶, 이 세운다는 말이 edify한다,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다, 연약한 지체들을 내 손을 잡아서 세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높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무너진 현장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지난 주간에 스킵 하이징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예수님의 생애를 딱 두 센텐스로 요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He was born among animals in manger. 이 말구유에서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He died among criminals on the cross.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죄수들 한가운데서 돌아가셨다. 오실 때도 가장 미천한 곳에 오셨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양편에 죄수들을 둔 가운데에 죄인들 한가운데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것이 사실은 성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성탄의 theme은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을 위해 오셔서 그들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세움받게 하는 축복. 이게 성탄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땅히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내가 경쟁하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그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탄을 바로 이해하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삶을 살려면은 꼭 필요한 삶의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려면 내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근본 동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채소냐 고기냐에 대한 이슈를 말합니다. 즉 비본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라면 이게 상하겠다는 말의 뜻이 사실은 NASB를 보게 되면 hurt했다는 뜻이에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상처를 주었다, 그렇게 일을 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뒤에는 항상 사랑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진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근본 문제는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항상 증거해 보면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도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다투게 되고 괜한 일 가운데 말에 가시가 들어가고 시비를 걸고 짜증을 부리는 이게 사랑이 깨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와이프가 혹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짜증을 낸다든가 저녁 밥상에 늘 올라오던 계란말이가 안 올라온다든가 그럼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본의치로 돌아가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정리하려고 하면 실제 해결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려면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의 케이스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케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형제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눈에는 형편없이 보이고 나의 눈에는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어주셨는가에 대한 주님 사랑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 깊이 와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술가 중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저술가가 있습니다. 제 방에도 이분의 선책이 여러 권이 있고 아마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이분의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맥스 루케이도가 자기가 지금까지 크리스찬 사역을 하는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 심지어 자기 신앙생활에 회의까지 느꼈던 한 케이스가 있대요. 그 케이스가 뭐냐고 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이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위스콘신에서 17명의 사람을 살해한 살인마였어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강간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생체를 보관하고 심지어는 인육까지 뜯어먹는 악마였어요. 미국판 지존파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밀워키 망스트, 밀워키에 살고 있는 아주 괴물이다 그렇게 명칭이 붙을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났으니까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어오나요? 이야, 이 복음이 너무 편리한 거 아닌가? 정말 평생 동안 사악한 짓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음 구원 받는다는 이 사건 앞에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의 회의가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로이 레드클리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매주 한 시간씩 그 다음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약 1년 동안을 그렇게 한 후에 내린 결론이 제프리 다머가 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이 컨버전은 제누인한 것이다. 이건 사실이다. 진짜라는 사실을 그가 확인을 하고 1994년 5월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을 맥스 루카이더가 보면서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을 겪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났어요. 과연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을 이것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수락을 행하던 이 맥스 루케이도가 어느 날 새벽 마침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his is the heart of the gospel.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가 아니냐. 잘난 사람을 와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 흉악무도하고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복음,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을 그분이 적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따지길 좋아하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의 계산에 따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흉측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나의 메마른 가슴 속에 주님의 이 사랑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따르기 좋아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내 가슴을 적셔주셔서 이제부터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분명할 때에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consideration,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 삶을 절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성숙한 크리스찬 삶의 원리 몇 가지가 우리 19절, 20절, 2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죠. 즉 덕을 세우는 삶이 성숙한 크리스찬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베일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격려로 축복으로 일으켜 세우는 삶이 성숙한 자의 모습. 두 번째로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삶.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요? 하나님도 비즈니스를 하시나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길을 여는 삶이 돼야지 복음의 그 침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에 보시면은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형제들을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기 먹는 것이 죄인가요? 예, 무지한 고깃집에 가셔서 고기 드시는 것이 잘못인가요? 성경은 고기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소개해드린 바처럼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고기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포도주 마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도주 마시는 것도 죄 아닐까요? 사실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잘못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인용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를 축복의 상징으로 나열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그러므로 구약에 소개된 포도주는 축복과 번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었어요.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이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을 이해하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포도주를 만들기까지 하셨어요. 포도주를 제조하셨어요. 가나온 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포도주 잔을 나누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관리를 봤을 때에 포도주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술하고 그 성만찬 예식에서 사용한 포도주는 사실은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신 것은 술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음료수로, 물이 척박하기 때문에 음료수로 마신 것입니다. Anyway,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 포도주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독주는 금했어요. 독주 마시고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심지어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하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술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술 취함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주 자체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1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 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 속에는 고기도 포함되고 포도주도 포함되고 매미 한국분들이 잘 행하고 있는 술이나 담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케이스든 간에 내가 행하는 그것이 형제를 그리 끼게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그리 끼게 한다는 말의 뜻이 사실은 make a stumble, 넘어지게 한다, 실족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정당화된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에는 그리낌이 혹시 없다고 할지라도, 만일 내가 행하는 이 행동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든다든가, 형제가 이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든가, 형제가 이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는지는 관심 갖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왔어요.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면 안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나 입장만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연약한 지시들을 마음대로 다루었던 케이스가 우리에게 많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배려하라, 약자를 배려하라, 그들 마음 중심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잘 배려하고, 그들이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절제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숙한 배려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조금 여러분께 부담이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 술, 담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초를 금하죠. 금하고 좀 자유적인 교회, 리버럴한 교회를 가게 되면 허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당에 잿더리까지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왕 오신 분들을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잿더리까지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담배가 성경에 나오냐는 것입니다. 담배가 왜 죄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담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담배가 유래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그 인디안들이 담배 피우던 것을 보고 가져온 것이 담배의 유래가 됐어요. 제가 통계 어떤 자료를 봤더니 한국에 담배가 들어온 것도 그 이수광이 쓴 지붕 뉴스에 의하면은 1611년도에 일본에서 담바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이 처음으로 한국 땅에 담배가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가운데 담배라는 목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담배를 굳이 금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담배를 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때문이에요. 이건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건 난크리스천이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니코틴이 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좋지 아니한 사악한 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이 축적되는 것이 건강에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세요.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가하시는 하나님의 전인데 담배를 피우면 성령께서 담배 연기 때문에 콜록콜록거리지 않겠느냐, 어떻게 성령께서 불편하시게 담배를 피우느냐,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담배를 좀 절제해야 될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담배 피우는 것이 혹시 괜찮다고 느껴져도 오늘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집을 가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괜찮을까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술, 담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 침돌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안 해야 돼요. 사실은 한국 땅에 주초를 금지하게 된 것이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국의 문화적인 상황을 보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중국에 들어갈 때는 아편을 금지시켰어요. 아편이 그 사회의 가장 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한국 땅에는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주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방탕하고 술집 가서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생들이고 방탕하게 하고 술 담배 하는 것이 그 당시 도덕성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된다. 세상보다 도덕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은 추초를 금하고 정직했어요. 도덕성의 수준이 그 당시 사회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것이 뒤집어졌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도덕성을 요구할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사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덕에 대한 이야기예요. Edification.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께서 뭘 드실 때 여러분 마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maybe okay. 아니라면 안 하셔야 돼요. 내 양심, 나의 자유, 나의 특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나 내가 마시는 것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이에요. 물론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와 같은 성숙까지 못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성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연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것이 성숙한 배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랑의 가슴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의 마음, 양보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혹은 믿음의 소신 그렇게 불러도 되겠어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 같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되긴 했지만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즉 내가 믿는 바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죠. 이와 같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복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따로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대상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적용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적용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바로 되었다면 내가 옳다고 믿는 바가 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실제화 되어져야지 이게 바른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이중적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케이스.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 나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믿음에 대한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이 내 삶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의 실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같이 갈 때 내가 믿는 바 그대로 살 수 있을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삶이 돼야 합니다. 오래전에 평안북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물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을 그분이 앓고 계셨어요. 그 병 때문에 늘 고생을 하십니다. 옆집에 살고 있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하루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 그 농부가 반문하기를 아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병이 났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예수 믿으라 그러냐고 그러고는 그 사람을 그들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했죠. 못 받아들였죠. 그랬다가 수년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이 농부의 질병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생명이 위험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지나가던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분이 거절했지만 자기 몸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됐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신비롭게도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붙잡고 있던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자기 삶의 중심을 찾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될 참된 꿈과 비전을 그가 마음에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좋은 게 믿음인데 이 좋은 믿음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들을 붙잡고 열심으로 교회 나가게 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들로 하여금 훌륭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취임을 해서 한국 교회에도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도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백낙준 박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믿음은 실제예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관해서 말만 하지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귀찮은 삶이 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액면 그대로 억셉트해서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막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참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실천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실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함께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신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같이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존경받고 본인이 영광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말구이보다 더 누추한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고귀하신 분이 더러운 말구이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가장 더러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해 연약하고 미천하고 무너진 나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을 바르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의 정신을 바르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세상 따라다니면서 즐기고 화려한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형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취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이에요. 이 성탄의 정신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오는 성탄절까지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마음을 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도저히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가운데 사시는 이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 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갈등에 맞추는 지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즉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놀라운 사실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노진산 강사의 수요일 저녁 전체 집회 설교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아까 이 땅 나그네 삶 담대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제가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건 내 오늘 설교 결론인데 오늘 설교는 이 찬양을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을 읽어주신 세 분, 야,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나 잘 해주셨고 우리 그리고 그레이스 킴 교수님 간증 참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박대영 목사님이 제가 흑인 동네에서 자란 스토리를 틀림없이 나눌 거라고 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해버리면 박 목사님이 어제 예언한 것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디아스포라로 마지널리티를 경험한 소저너입니다. 근데 저는 정신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희 큰형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지금 50대 중반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누가 옆에서 손만 들면은 제가 움찔하고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큰형님은 정우성 같은 외모가 너무너무 뛰어나게 외모가 있어서 계속 비교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노진준 목사님과 안 닮았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닮고 싶어도 외모는 안 닮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룻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당하는 그러한 삶의 한 현장의 스토리입니다. 나그네 이야기예요. 본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고 나그네 삶을 그린 이야기가 쭉 1장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고생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웃고 울고 죽음을 경험하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더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포 밀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A Loving Life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이름을 뜻을 알려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좀 중요해요. 그냥 웃는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 God is my king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유쾌함, pleasant, beautiful. 말로는 약골이, weak or sickly. 기리온은 시들이, 베들레헴은 떡이 있는 집, 모압은 너희 아빠가 누구니? 너희 어머니가 누구니가 아니라 너희 아빠가 누구니예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저희들이 집어넣어서 만약에 읽는다면 이렇게 읽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름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처음 이 글을 봤을 때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영웅들이 세상을 다루시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떡이 있는 집에 살던 한 사람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모부처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요이며 아내는 육회함, 두 아들은 약거리와 시들이었는데 그들은 유다 떡이 있는 집 태생으로서 에브라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너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육회함의 남편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는 아내 육회함과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두 아들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지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다른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약거리와 시들이 두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육회함은 남편을 여인데다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이름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저희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았던 두 여인의 여정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나그네와 좀 착한 나그네입니다. 루키는 그 시대를 설명하는 전치사구로 시작을 합니다. 영웅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여기서 영웅이란 옛말로는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judge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는 deliverer, redeemer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지만 이 시대의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information이에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는 1200년부터 1020년 BC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왕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사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고 여러 모양의 부정과 부패, 죄로 가득한 때였었습니다. 룻기의 바로 앞에 있는 책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던 시기였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하던 시기였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Expressive individualism이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Self-centeredness가 너무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self-absorption까지 갈 수밖에 없는 때예요. Expressive individualism. 내가 표현하면,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받아줘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법도 없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약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은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힘센 사람들의 타겟이 됩니다. 특히 여성들, 과부를 포함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가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이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음식이 있는 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곳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온 음식을 겨우 사서 먹었습니다. 이때 한 가정의 남편이며 아버지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삶은 어렵고 경제도 좋지 않고 돈은 떨어져 가고 하는 일들마다 다 안 풀리고 그런데 아이들마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들의 이름을 약골이와 시들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아마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정의 가정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민, 이주를 결심합니다. 아마 내키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엘리멜렉의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멜렉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주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잘한 일입니까? 지혜로운 일입니까? 상식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엘리멜렉이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라고 엘리멜렉을 꾸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른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I don't think it will be that much different. His primary purpose in life at that moment is to bring survival to his family. Is to barely survive. 그냥 survive하기 위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요징역이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비극이 닥칠 때 한꺼번에 닥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이 가정이 모압에서 10년 정도 살았어요. 그의 아들 둘 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전통문화에서 대단한 일입니다. 전통문화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딸이 있으면 훨씬 좋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지만 저는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들만 있더라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 같은 그런 문화에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미국에 살면서 옛날의 다른 문화를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는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죠. 하여튼 그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한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 남성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싱킹 보트에 있는데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구를 살리겠느냐?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60% 딸, 40% 아내. 미쿡 어머니 죄송합니다. Zero. 같은 질문을 사우디 남성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남성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대요. 100% 어머니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좀 MSG를 좀 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가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 결과를 통해서 중동 사람의 가치관과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어머니는 가족을 떠나서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인생의 전부였었어요. 전통적인 문화에 있는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최고입니다. 내 아들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희생할 수 있고 그 아들 안에서 내 자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압은 베들레헴보다 훨씬 힘든 곳이 되었고 남편과 두 아들 죽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정말 어려움만 닥치고 닥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영어 단어가 생각나죠. Helpless. Helpless and hopeless.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과 고생을 피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슬퍼하기도 하지만 무척 기분 나빠합니다. We get upset when we suffer.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은 정말 슬픈 것도 있지만 기분 나빠해요. 모든 사람 블레임해요. 하나님 블레임하고 We get very, very angry and violent.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세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좀 더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Naomi heard that things got a little better in Bethlehem. So she's about to go back to her hometown. 그 journey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journey라는 것을 나오미는 상상할 수 없었었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깨어진 꿈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찾게 하십니다. You know, sometimes God uses pain of our shattered dreams in our lives to awaken us. Awaken something that is in us. A longing for God, longing for something greater. And I think God uses those things. I am not an expert in pain and suffering. 저는 pain aversion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50마일 정도를 가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동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낙네들이 모였다 그러고 거기 이제 아줌마들이 다 모였어요. 나오미가 온 것을 반가우면서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때 나오미가 약간 신경질 내면서 대답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말이 나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Don't call me pleasant, call me Mara, which means bitterness. 마라는 쓰다라는, 쓰라림이라고 번역되는데 쓰다라는 말입니다. Don't call me pleasant, call me bitter.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bitterness가 있는지, 우리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쓰라림이 있는지. 요새 현대시대의 사람들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는 거면 뭐냐면 people are bitter. 사람들이 좀 bitter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제가 제 자신을 자주 reflect 하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bitterness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거기 앉아있지만 저랑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bitterness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bitterness가 있었는지 나오미는 룻이 함께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잊어버렸나 봐요. 나오미에게 와서 나오미가 왔구나.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오미, pleasant. 어떻게 지냈습니까? 유쾌함.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를 유쾌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라림으로 불러라. 나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I left this country full, but now I am empty.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Now I'm empty. I have nothing. 루시 옆에 서 있었어요. 입을 맞추고 허깅을 하고 울지 마라, 가지 마라. 여기서 아가야, 내가 자식을 낳겠느냐. 돌아가라. 아니요, 어머니. 이렇게 하고 같이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야, 배반을 때려도 이렇게 때릴 수 있을지. The heck is going on here? 루시 기분이 어땠을까? 일장의 흉년으로 시작하고 끝은 추수로 끝납니다. 흉년으로 일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 일장 끝날 때는 풍년이 일어나는 것의 시작이에요. 흉년의 시작에서 풍년의 시작으로. 오늘 아침에 reflection을 할 때 journey from blank to blank 그거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journey from famine to harvest. 꼭 harvest 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다면, 내 자신에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요새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This is it. 무슨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페이탈리즘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있으니까 이건 끝이야. 이제 됐어. 나는 이 길로 아니야. 난 이건 아닌 거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This is it. 이제 끝이에요. 오늘 일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됐나 봐요. This is my fate and I am destined.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찰 수 있다면. 자기 연민에 차서 비를 내스러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self-absorption이 얼마나 ugly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거를 좀 깨달을 수 있다면. 기다림의 묘미를 좀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배고픈 거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 코스타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성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헨리 나윈이 Waiting for God이라는 아티클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은 기약이 없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확실한 것 그리고 갖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 기다리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상당 부분은 바램들로 가득 차 있다. 일자리를 얻었으면, 날씨가 좋았으면,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온통 바램들 투성이다. 그리고 그런 바램들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쉽게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많은 바램들은 기약이 없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기다림은 미래를 컨트롤하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아주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의 미래가 전개되길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갈망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려고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너무 어렵다. 여기서 우리의 바램들과 두려움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볼 수 있다. 우리의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두려운 것을 피하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엿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기다리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인내하며 기다린다. 그러나 인내가 수동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내심을 갖는 기다림은 버스가 오기를, 비가 그치기를, 혹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며 거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의 사인을 발견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Active waiting. 라틴 동사의 파이토에서는 유래된 단어 인내는 고생한다라는 뜻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들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고생의 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보며 우리가 서 있는 땅 위에 심겨진 씨들이 튼튼한 식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내의 기다림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며 거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빛줄기를 보는 것이다. Active waiting. 헨리 나우에는 이 active waiting, 능동적인 기다림을 소망과 바로 연결시켜버렸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그분은 계속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이란 것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소망과 희망사항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분명히 일어날 것, 확신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건 소망이에요. 근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희망사항이에요. 김치찌개를 먹었는데도 고춧가루가 이에 끼지 않는 여자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과 소망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사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ctive waiting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제가 소망을 언제 배웠는지 아세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지금은 다 컸지만 지금 뭐 26, 24 뭐 이렇게 됐는데 막내가 태어났을 때 큰애가 6살, 둘째가 4살이었어요. 근데 막내가 집에 왔는데 큰애하고 둘째가 너무 협조를 잘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심부름도 잘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받았나 착각할 정도로. 저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항상 기도가 그거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잘 때만 말고 깨울 때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항상 기도했다면 Let me love them even when they're awake. 근데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논을 하고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옛날이죠. 벌써 20년 전이니까. 큰아이 둘을 불렀어요. 야, 내가 너희 엄마하고 아빠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게. 왜냐하면 너희들 너무너무 착해서 동생도 잘 보고 그리고 기저귀 갖다 버리면 비저귀 갖다 버리고 그리고 눈 찌르지 말라 그러면 안 찌르고 다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너희가 상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토이스 러스를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때는 토이스러스가 20년 전에는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였습니다. 아이들이 예! 토이스러스! 그리고 차를 태웠어요. 그리고 토이스러스로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You can have everything you want. Anything you want under $10. You can have anything. 뭐든지 네가 할 수 있다. 6살, 4살짜리 개념이 없어요. 큰 거면 좋아. 아이들이 가는 길에 즐겁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그랬을까요? 가는 길에 어머니들은 알죠. 아버지들은 가는 길에 그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게 소망의 힘이구나. This is the power of hope.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라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인센티브로 모티브를 주는 것은 소망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께로 가고 있다. 우리는 서신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확실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나그네입니까?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파크에 사는 줄리 앤이라고 하는 아이는 얼굴 없는 아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위턱과 뺨과 눈구멍과 귓바퀴 등을 구성하는 뼈가 30%밖에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해군에서 근무하는 그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스런 이 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최악이 최고가 될 수 있고 절망이 희망이 될 수가 있으며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좀 검소하게 사시고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살림을 하시는 그 집사님 부부 가정에 계셨는데 오늘날 남편 집사님이 우연히 화장대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그 영수증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드레스를 아내가 샀는데 500불짜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화도 나서 아내를 다그칩니다. 아니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어떻게 500불짜리 드레스를 살 수 있단 말이요? 하고 이제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우연히 이 그 드레스가 있는 윈도우를 봤는데 너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탄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죠. 참 보기 좋지. 너는 충분히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걸 입으면 참 예쁠 거야. 꼭 사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 집사님이 그러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속삭일 때는 몰라? 사탄아 뒤로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내가 왜 그걸 안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사탄한테 외쳤다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그랬더니 쓱 뒤로 간 사탄이 하는 말이 뒤태가 더 멋있는걸? 그 말에 그만 홀딱 넘어가서 샀다고 그러는 거죠. 사탄의 속삭임의 길을 기르지 마시고 남편 너무 그냥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 좀 적당히 참 지혜롭게 세일하는 것만 골라서 꼭 필요한 것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도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도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쳤는가를 잘 보면 우리도 그 시험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돈이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이 명예욕 그리고 이 권력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패러디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그런즉 이 돈과 이 명예와 권력은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이렇게 세상이 지금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묘사한 그런 패러디인 것 같은데요.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이 세 가지 시험에 실패한 이후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시험에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인류의 후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험을 잘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자. 그러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빵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떡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떡보다는 밥이 맞겠죠. 그죠? 예. 우리는 밥을 늘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할 때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 돌멩이들이 꼭 빵처럼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 황혼에 뉘엿뉘엿 이렇게 이제 태양빛 넘어갈 때 불그스름하게 하면 진짜 빵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셨는데 그걸 보면 빵이 연상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을 하죠. 너 능력 있잖아.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돼서 먹어.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으로만 이렇게 말씀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지만 그래서 이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물질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모든 걸 물질로만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이 떡을 만들어서 먹었을 거예요. 사탄이 시험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절박한 순간에 와서 시험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 금식할 수 있는 한계가 바로 40일이에요. 이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정말 모든 게 다 먹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개구리를 보는 순간 그 너무나 먹고 싶어서 그걸 먹다가 목이 맥혀서 죽으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떼내서 그걸 구워 잡수셔야 되는데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그냥 먹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40일 금식한 뒤에 오는 이 식욕의 유혹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 유혹할 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사탄이 시험을 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험이 언제 왔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 시험이 왔을까요? 성령이 이끌어서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 갖다 놨을 때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유혹과 시험과 고통에 우리는 직면해야 되고 그 유혹과 시험과 고통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그냥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 나를 갖다 놨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면 훈련의 성격도 경험하시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서 빠져나갈 불순물이 있으면 빠져나가고 또 여러분 인격이 좀 가다듬어져야 되면 가다듬으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여기 손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은 꼭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나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올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양식도 가져가셔서 꼭 여러분들 아침밥만 챙기지 먹지 마시고 꼭 영의 양식도 먹으시고 또 주보에 나오는 말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통독도 하시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자동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설교자들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또 맛있게 잘 요리해서 드리니까 새벽 예배도 꼭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아침 또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나오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겠다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 먹으셔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따라서 쫓아다니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정확하게 분별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이기자. 지금 마귀가 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 천하만국을 보이는 그곳에다가 다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게 속임수의 왕이죠. 꼭 마치 이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네게 절하면 다 이게 네 것이 될 거야.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고 또 예수님으로 와 하여금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어. 나와 타협하면
쉽게 네가 메시아로 인정받을 텐데 내가 이거 다 준다니까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때 예수님이 또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십니다. 그런 기록된 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 정통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래서 그분만 섬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이게 권력의 유혹이거든요. 권력의 욕심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방법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시요 모든 것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 보면 이 천하만국이 보이는 이곳에서 만일 네가 절하면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대가를 치르고 얻게 돼 있어요. 공짜로 준다 그런다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 뭐냐면 특별히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때 이렇게 내세웁니다. 고수익, 저위험, 저수고. 수익이 엄청난데 위험도도 낮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 나만 믿고 투자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질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삶이 괜찮아요. 바르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에 맡기면 되겠다고 딱 맡기는 순간 혼란 그거 돈 가지고 다 튀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수익, 저위험, 저수고란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스님의 상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확천금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감당할 그릇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빌리오네어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한테 빌리오네어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이건 완전히 멸망하러 가는 지름길 고속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원리, 원칙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걸로 산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 거다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면 이런 유혹이 안 빠지는 거예요. 쉽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유혹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계속 왔던 시험들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럴까요? 거짓말이죠. 지금 이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 사람들만 사탄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로 이 죄에 굴복한 사람들이 사탄의 치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예수님한테 그 엉뚱하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는 시험들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그런 능력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물리치면서 인격이 잘 가다듬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그런 그릇으로 넓혀지고 또 잘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기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데 사탄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하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것은 사탄이 어떤 구절을 인용을 했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돌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뭔가 실수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지 어떻게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 천사가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이나 하고 그 믿고 그냥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뛰어내려서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살했다고 그럴 거고 뛰어내려서 만약에 안 다치고 서면 어떻게 돼요? 스타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까지 못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예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장해 주시고 매일같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됐지 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전 꼭대기가 예루살렘 있는 곳이 해발 800m 되는 곳이에요. 그 성전 꼭대기가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임한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곳이에요.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도 안 다쳤다면 당장에 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면서 왕으로 추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린 것이죠. 십자가에까지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길에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 시험만 될 뿐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것인지 그분은 아셔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름다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을 사용하셨죠.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문맥을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한 상황을 잘 보세요. 시험하려는 자세를 버리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세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뭔가 하시고자 할 때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든 또 때로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과 고통을 직면하게 하신다면 나는 대담하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엄청난 아름다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광야에서 시험에 마귀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아이고 나 이제는 예수님하고는 해봐야 안 되네 하고 그가 포기하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 다시 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번 극복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옵니다. 파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 노동절이나 이 휴일 때 제일 많이 우리 교인들이 선호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플로리다더라고요. 예, 여기는 다른 건 다 보잖아요. 산도 보지, 호수도 보지, 다 보는데 바다를 못 보니까 그냥 바닷바람이라도 쐬시려고 한 7시간을 가셔야 되는데도 무릎 쓰고 갔다 오세요. 근데 이 파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파도가 한 번 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숨이 넘어갈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정도가 계속 또 높아져 갑니다. 1학년 마치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마치면 3학년 올라가고 그리고 시험 학년 올라갈 때마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세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그만큼 축복의 그릇은 넓혀지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떤 시험이 올 때 아,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안 주죠. 왜? 여러분 수준을 아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죄종들은 시험이 와도 엄청나게 와요. 그런데 그걸 또 이겨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그냥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신앙의 학년이 올라간다.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이 올라간다. 하나님이 크게 더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작은 조국에서 더 큰 조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반경을 더 넓히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내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소가 광야에서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까지 세 가지 장소로 옮겨갑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예언자들의 고향입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교사로도 하게 됐고 또 믿지 않는 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그러고 고기 생각나고 한다고 할 때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서 만나도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먹게 됐습니다. 그럼 그거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저들이 잠잠했나요?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원망과 불평을 더 세게 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자녀들의 눈치를 보죠. 우리가 얘가 학교 가서 제대로 오늘 하루 뭐 배워가지고 왔나 무슨 일이 있나 애들 눈치를 잘 봅니다. 우리 부모들은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봤는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는지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한다면 이건 망한 거예요. 예언자 사역은 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말 꼭 영적으로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만국을 보여준 권력의 최고봉의 그런 자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죠.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이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굴복한 사람들만 다스리는 주제에 예수님한테 내가 이 권세를 가졌으니 이것도 내가 줄 테니까 쉽게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본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왕자들이고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공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성유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습대로 살으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높은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반대예요.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영향력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섬기면 수력발전소에 물의 수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낙차에서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높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저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저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들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에요. 제가 번개여단이라고 하는 그 여단이 그 전차여단이에요. 옛날에 맹고부대였고 지금은 수도기계와 사단에 속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여단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 군대가 지금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거기 한번 내가 가보고 싶었는데 없어졌대요. 예, 근데 그때 그 여단장이 대령이셨는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참 그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그때 교회가 번개교회에서 이름이 번개교회였는데 거기 가면 꼭 여단장이 앞에서 딱 사복을 입으시고 주부를 들고 쫄병 이등병에 가도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손 잡아주시면서 주부를 줬어요. 꼭 존댓말 하시면서. 그러니까 쫄병들이 완전히 거기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사회 나가서 볼 수가 없는데 여단장이 자기 손잡아주고 교회 오니까 본래는 걔네들이 옛날에 그 초코파이 먹으러 온 애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초코파이에 감동된 게 아니라 여단장이 그렇게 자기를 정말 사람 취급해 주는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 잘 되긴 해야 되지만 잘됨을 가지고 누리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에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바로 예수님은 왕이지만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거기서 능력을 베푸는 장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능력을 베푸는 장소. 그래서 예수에게만 초점이 가는 능력을 베푸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 사람이 엉뚱하게 섬김을 받는 그런 곳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예배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장소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직접 복음이 되셔서,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는 자격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죄값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값을 물어봐도 그분이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가미가 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죽어주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여기 아무것도 가미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떤 예식을 행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원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선물처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혼합돼서는 안 되고 더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길이 되셔서. 그리고 그분이 사제를 선포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용서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야 되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말씀을 이제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살리는 말씀, 저들을 바로 세우는 말씀들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왕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낮아져서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또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용서와 중보의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이기시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씀을 이겼듯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어떤 마귀의 심의하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방송이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였는가라고 결산하면서 여러분에게 저희가 얼마나 순수한 복음 방송인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저희 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성경대학으로 그분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복음 증거 사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BBN 방송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방송을 소개해 주신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이 큰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분들께 저희 BBN 방송을 알리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미래 이야기, The Future Story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 이야기죠. 본문 시편 37편 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삶의 본질을 대조하고 우리에게 의인으로 살 것인지 악인으로 살 것인지를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The future of the wicked will be cut off. 본문 1절에서 8절은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들을 주목하거나 닮아가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9절에서 40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라고 성도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서 악명 높았던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악인이 지금 권세를 잡고 출세를 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의인 치기를 꾀하고 의인을 향해 이를 갈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뭐뭐를 대항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악인이 멸망당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의인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여 악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서도 복을 받고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한 꾀와 이를 가는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악을 꾀하고 이를 가는 것이 분사용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끊임없는 반복적인 행위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어쩌다 한두 번 악을 꾀하거나 이를 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언제나 악을 꾀하고 이를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기에 주님이 그를 비웃으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악한 꾀를 내고 분노하여 이를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부일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 사상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 수도 있으며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과 분노의 이갈이를 향해 비웃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보통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옵니다. 동사, 주어, 목적어 구조죠. 하지만 13절에서 갑자기 주님을 강조하시며 주어인 아도나이가 등장합니다. 보통 문장식으로 비웃으시리로다 주께서가 아니고 주께서를 강조하여 앞에 등장시켜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비웃으신다 하는 것을 각인시키십니다. 문장 형식의 파괴까지 감수하면서도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비웃으십니까? 왜 악인의 꾀와 이를 가는 분노를 가소롭게 여기십니까? 왜냐하면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히브리어 미완료형입니다. 그런 시도는 예전에도 비웃으셨고 지금도 비웃으시며 앞으로도 가소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해가지고 까불어도 하나님께서는 가소롭게 여기십니다. 그의 종말이 다가옴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사악함이 대조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죠. 칼을 빼고 활을 당기며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의 흉악함이 강조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정직한 자는 도와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악인들은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더 착취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기생하는 그런 폭력배들이 칼과 문신을 보여주며 공갈과 협박으로 자리세를 뜯고 반항하면 때리고 죽이는 것처럼 악인의 사악함은 자비나 긍휼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의인을 죽이려고 뺀 칼이 오히려 자기의 심장을 찌른다고 말씀합니다. 양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심장입니다.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찌른 칼이 오히려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짓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이 남을 향해 쏜 화살이 다 부러지고 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러질 것을 확실히 도장 찍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향해 독화살과 불화살을 날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살을 다 부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하고 궁핍하나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 우려의 말씀을 주시죠. 16절에 보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정말 놀랍습니다. 의인은 비록 소유가 적어도 그 소유가 축복의 소유가 되지만 악인은 소유가 풍부해도 그 소유가 악인을 망하게 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대항하는 저주의 소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의인은 아무리 적게 가져도 그것이 축복이고 악인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키가 등장하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십니다. 팔은 단순히 신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능력, 재능, 물질, 무기, 명예, 자랑거리 등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은 다 부러지고 맙니다. 부러진다는 수동태 미완료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악인의 팔을 직접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부러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악인이 끊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꾸고 갚지 아니함입니다. 이 구절이 현실이냐 미래냐를 놓고 신학자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악인은 늘 거지처럼 얻어먹게 될 것이라는 미래적인 측면과 악인의 행실은 빌리고도 안 갚기에 늘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의인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현실적인 측면 모두 가능한 해석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꾸는 자보다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꾸었으면 갚아야 합니다. 꾸는 자는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나비섬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인생이죠. 악인이 미래가 없고 반드시 끊어지는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6절을 보니 의인을 살해할 기회를 엿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향해 숨어서 웅크리고 다가서는 것처럼 악인은 의인의 생명을 노리고 엿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그것이 단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묘사됩니다. 실수도 나쁜데 하물며 계획된 악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얼마나 사악합니까? 더구나 그것이 단순 절도나 폭행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니 얼마나 무서웁습니까? 그러니 악인에게 미래가 없고 그들이 끊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인이 의인의 생명을 노리고 엿보고 온갖 사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35절과 36절에 보니 악인의 멸망은 확실하며 분명합니다. 그의 세력이 아무리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번성함처럼 위대하게 보여도 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발견치 못할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10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등장하죠. 악인은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고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찾을 수가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악인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둘째로 의인의 미래는 평안입니다. The righteous will enjoy great peace in the future. 의인에게는 악인에게 없는 미래가 주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미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할지라도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의인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은 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진실을 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입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비판하고 거짓을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칼보다 무서운 입입니다. 의인은 입만 봐도 악인과 구별됩니다. 또 의인과 악인은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물상자가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붙들고 사니까 어떤 흔들림이 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다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늘 내 마음 나도 몰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욕을 한마디 하기 위해 그걸 수백 번 마음에서 묵상하고 연습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다가 때가 되면 분노와 함께 큰 소리로 내뱉는 것입니다. 학력과 경제력과 세상 지위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입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를 설명합니다. 내 마음과 입이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미래가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마음과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힘으론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죠. 그 의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며 어떤 복을 누립니까? 첫째로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믿고 눈앞에 일에 일희일비 않으며 악인의 형통함에 시험들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말합니다. 남편이나 자녀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미모나 학력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의인이며 그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소유의 넉넉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악인의 사라짐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은 11절에 온유한 자들입니다.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이름을 온유 부동산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온유라 하지 말고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땅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18절에 온전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무시하고 비웃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다고 하시며 그 기업이 영원하도록 하십니다. 네 번째로 의인은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 비록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것이 실패요 저주지만 넘어져도 친히 일으켜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 넘어지면 더 좋을까요? 아닙니다. 넘어져 봐야 겸손해지고 넘어져 봐야 하나님만 찾고 넘어져 봐야 넘어진 다른 자를 도울 수 있기에 성도는 넘어짐도 축복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오늘 본문에 보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며 그들에겐 심판이 있지만 반대로 의인에겐 확실한 미래가 있으니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무언지 모르지만 어깨가 늘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결코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1번째 시간.

0: 한국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들은 자전을 선교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 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기대 이상의 노력을 해왔다. 그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였다. 교회 자전운동은 교회와 선교회를 넘어 학교에까지 퍼지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숭실 등 평양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성령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다.
1: 뭐야? 여학생들이 거리에서 전도래?
2: 네. 지금 저작거리에 여학생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 학교 학생들이면 학교에서 공부나 할 것이지 전도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2: 학생들이 은행지 먼지를 받아 그렇게 거리로 나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 그럼 또 뭔가가 더 있나?
2: 숭실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빌어먹을. 조선의 학생들이 작정을 했구만. 작정을 했어.
2: 교회는 교회대로 남자 여자 선교회들이 전도를 한다고 난리인데요. 이젠 학교에까지 기르고 있으니 이거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1: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을!
0: 그러나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일본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었다.
3: 복음은 가정구원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의 전도를 그들은 따라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그 말에 예수를 믿었고 그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제일 처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자기 가족에게 둡니다.
4: 니보라오 님자, 내래 말이야. 내래 저...
5: 말씀하시라요. 뭔데 이렇게 뜸을 들으십니까?
4: 사실 저 내래 교회당에 다니고 있어.
5: 아니, 그거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당에 다니신다면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4: 그저 내래 아버님께는 말씀을 차마 못 드렸는데 당신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왜다?
5: 아니요, 오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종손인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요. 아이고, 이 아버님께서 하시면 난리가 나갔구만 기래요.
4: 님자, 내래 이제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소. 내래, 내래 그분을 만났소?
5: 아이고, 이거 점점 더 하시는구만 기래요.
4: 님자, 내래, 아버님도 당신도 버릴 수 있어?
5: 예? 아,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내래 당신에게로 시집와서 웃게 살았는데 예수 때문에 날 버릴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4: 그러니까니, 님자, 나하고 예수를 믿자고요.
5: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래 서양 귀신을 믿을 수는 없이요.

0: 아니, 이 밤에 뭘 하고 있습니까? 안 주무시고 말입니다.
1: 님자, 내일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소.
0: 아니, 그럼 지금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까?
1: 저 부디 날 욕하지 말라우요. 내래 당신하고 백년 해로 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구만 기래. 그럼 님자 잘 있으라우.
0: 아니, 영감, 어디 갑니까? 가시지 말라우요.
1: 아니, 잡지 말라우요. 내래 당신이 없이 천국에 어떻게 간단 말이오. 차라리 지금 떠나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소.
0: 아, 잠깐만 기다리시라요. 그럼 내래 어떻게 하면 되겠소?
1: 예수를 믿으시오. 그럼 나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소?
0: 예수를 믿으란 말씀입니까?
1: 님자,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나와 함께 천국에 갑시다. 님자!
0: 좋습니다. 까짓것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는 거이 나았갓디요. 내래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제 되시오?
1: 님자, 고맙소. 정말 잘 생각했어, 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우요. 같이 기도해.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늙은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주시라요, 하나님.
2: 그렇게 가족을 위한 전도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있었던 일이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평양 전체로 그렇게 퍼져나갔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오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영적 회복의 장소인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듣고 있는 방송이 BBN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주님을 알아가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BBN 성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는 우리 시대의 훌륭한 성경 교사들, 신학자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의 성경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은 초신자를 위한 입문 등을 포함한 총 5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든 과정을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 공부할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BBN 성경대학의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지금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 박사가 알라바마주에 있는 터스키키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일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에 지역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였습니다. 그때 어느 백인 부인이 그가 워싱턴 박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흑인 이려니 해서 멈춰 세우고 장작이나 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장은 그때 특별한 일이 없었고 시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서 그녀의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 그가 돌아간 후에 그 집 하녀가 그녀를 알아보고 주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너무 부끄럽고 당황해서 다음날 아침에 총장실로 찾아가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총장은 괜찮습니다. 저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라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0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4: 제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이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과 힘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드려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2: 제11장 나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본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으로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점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친 일이라.
4: 제12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세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 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쥐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2: 제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유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낫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곤부를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을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 10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갑 속에 적어도 몇 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 카드 가운데 ITL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바로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 카드입니다. 앞부분에는 BBN 홈페이지가 실려 있고 뒷면에는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이 ITL 카드를 매년 수백만 장씩 청취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하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계속 보면 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압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빵, 빛, 물, 뭐 이런 일상적인 사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셨는데, 그분께서는 평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통의 것을 사용하시고 영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그리고 영원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세의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의 것을, 천국의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무제한적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한적인 것을, 그리고 무한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계가 있는 것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떡이며 물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은 참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에 부응하신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께서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인가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셨죠. 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 그리고 당신께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깨닫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12장에서 참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인 군중들과 참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대화를 쭉 해나가시면서 그 군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로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모인 군중들과 또 여자들에게 간음죄를 행했던 바리새인들의 죄를 들춰내시는데, 그들도 그 여자와 마찬가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달아나게 됐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달아나게 됐던 그러한 이유들을 쭉 살펴보았다고요. 이런 예도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불을 켜면 말이죠, 그 불이 없을 때, 불빛이 없을 때 들어와 있었던 그 모든 해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빛은 죄를 들추어내는데,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빛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떠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것은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최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 매기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러한 말씀에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빛이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성과 공의성에 대해서 절대적이셨습니다. 물리적인 빛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가장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누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겠습니까? 어떤 때 이것은 물결처럼 움직이고 또 어떤 때는 물질의 분자처럼 움직입니다. 놀랄만한 것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인간들은 놀라운 발명과 발명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둘 다 진리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둘 다 진리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은 어둠이 없는 상태입니까? 또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까? 우리는 한 방은 빛으로 채웠다고 말하고 또 한 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빛이 없이는 색깔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붉은 장미가 붉은 장미답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장미 자체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붉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붉은 장미를 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빛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방에 들어설 때 스위치를 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태양이 이 물질세계에 비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세계의 빛이 되시는 거죠.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도 빛에 대한 감각은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비추게 되면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있죠. 그들은 빛이 덜한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빛 자체의 빛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도 그리스도께 모든 빛을 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들, 자선사업, 고아들의 가정,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 노동의 권리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빛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세계는 단지 달빛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빛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자동차의 전조등 있잖아요. 헤드라이트에 비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의 전조등은 어느 곳으로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그러므로 자동차를 인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핸들로 조종되는 바퀴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살려고 시도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예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동안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불기둥의 기원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횃불 행진으로 이것을 기념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을 사람들은 왜 아는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하는 어느 곳 또 언제든지 이스라엘 자손은 따라가면 돼요. 그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날카로운 논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 말씀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뭐 날카롭게 질문하고 그러지만 그들의 질문은 참된 질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디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증거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는지를 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그러므로 당신 스스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하간 이 땅 위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수백만 년 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꽤나 애를 쓰죠.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100년 전의 시대에 조차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시는 거죠. 계속되어지는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육체를 따라 아무도 판단받지 아니하신다는 건데, 여러분이나 제가 하는 판단은 무엇이든지 어찌 보면 육체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고 육체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우리가 단순히 모든 사실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한 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은 매우 단편적인 사실들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상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추측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그는 자연적으로 추측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 즉 계시를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추측을 따라 판단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시를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견해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을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분의 증거가 된다는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증거하십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19절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탄생을 비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맺고 있는 것과는 다른 관계에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부활 후에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거죠. 그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출생 혹은 갱생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그분의 위치, 즉 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기는 이제 분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8장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연복궤는 성전의 여인들의 뜰에 있었어요. 그곳은 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가를 알게 되시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가 자결하려는가 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것과 이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세상의 죄를 위하여 구속의 죽음을 죽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뭐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아,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자결을 왜 합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 많은 사람을 위해 속죄 제물로 주시게 될 겁니다. 23절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은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건 이해될 수 있지만 만일 그 사람이 IQ가 충분히 높다면 뭐 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적인 지식은 IQ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시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임종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은 이 유대인들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거절해온 사람이라면 그는 그분을 끝까지 영접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누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묻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분을 알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사실 속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그가 자결하라는가? 네가 누구냐? 이 묻기는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한 당신의 진술을 늘 같다고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께서는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임을 끝까지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율법이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그 씨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천하 만민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만 보아도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시대라고 해서 율법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시대 교회시대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역시 믿음으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근거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만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저주,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싸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주예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이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1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율법 어기면 그 율법 어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지 사는데 그걸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온전하지가 않은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그분이 당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 될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착한 행실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뭐 율법에 얽매여 살고 율법의 저주 아래 살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율법이죠. 율법은 사람 죽이는 법이라니까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으면 그는 우리의 공을 좀 내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그럼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율법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없어도 사람에게는 율법 이전에 양심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내 양심이 그걸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양심은 글로 된 율법보다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글로서 이런 것은 죄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그거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로마서 7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니까 아 이런 것은 죄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율법이 언제까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속하신 자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또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즉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교를 하고 있죠. 이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어린 자식을 노예에게 맡겨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을 책임지고 잘 모시고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또 모셔오고 또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 네가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잘못하면 네가 조금 책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여기 지금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리고 다니는 종. 이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교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고 그리고 무엇이 죄인 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딱 오시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살 필요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필요했던 게 율법이에요. 그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말씀을 25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 노예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받아주고 이렇게 오는 그 노예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집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예의 표가 있어지나요? 없어지나요? 없잖아요. 자기 혼자 다 하면 되는데 선생님 만나 있으면 자기 혼자 가면 되는 거고 뭐가 잘못이고 어떤 길로 가면 안 되는지 자기가 잘 알아요.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거울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허물이 뭔가 뭐가 묻었는가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얼굴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절대로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한때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다가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비참한 사람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같은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정말 자유함 가운데 기쁜 믿음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율법은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의롭다함 받을 필요가 있는 분 계시면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다른 종교를 제가 모독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다른 종교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 못 받아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구원 못 받아요. 노력은 가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통해서 나오는 자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일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천길님의 시 한 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메마른 땅을 안개 속처럼 헤매이다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스치고 지나치면 눈먼 이유는 뭘까?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고 치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보따리 그분께 끝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내 것이라고 다시 가져오는 욕심은 왜일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가던 길 즉시 멈추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뒤돌아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로 가는 고집은 무엇일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선한 목자, 그분만 따라갑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신다면은 이 아름다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0: 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1: 그래서 자신이 결국 십자가 앞에서 세 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하고 나니까 나는 남을 용서해주는 그런 의로운 사람, 그죠? 내가 남을 용서해주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용서받아요?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사도됨이에요. 이게 주의 일꾼이에요. 이게 보험전환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습장기 몇 개 용서해줬다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숫자를 헤아리고 그걸 과시하고 난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천국 못 가는 자들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됩니다.
0: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혼증서와 천국 전반부 말씀입니다.
1: 이혼증서와 천국. 여러분 이게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혼증서와 천국.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혼과 천국. 근데 의미는 되기는 되더라고요. 땅과 이혼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 이렇게 막 끼 맞추면 좀 되기는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혼증서와 천국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아마 물으실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이혼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론은 뭐로 내려요? 천국으로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19장 12절을 보면 결국 천국 얘기를 해요. 스스로 천국에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결론이 뭐로 내리진다고요? 천국으로 결론 내려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혼을 왜 하죠?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행복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혼하는 거죠. 왜 이혼해요? 왜 이혼해요? 이혼한 사람이가 뭐 물어보죠, 뭐. 행복하려고 이혼한 거예요. 그럼 이혼해보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다시 또 재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결국 이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또는 나는 막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사는 거에 도저히 결혼할 마음이 없어 해서 독신으로 살든지 이 모든 결정들은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요?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결혼, 이혼, 독신, 뭐 재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목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무엇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천국으로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야외배 가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이게 갈까 말까 비가 아침에 조금 왔다가 지금 비가 또 안 오는데 이것 때문에 신경질 난 사람 손 들어보이소. 저는 아닙니다. 비가 오고 아니 오고 에이씨 날이 왜 이래 라는 짜증과 원망이 솔직히 나서야 나서요. 좀 나죠. 이거 도시락 준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에는 뭐 불판이라도 하면 삼겹살 굽으면 쉬운데 목사님이 또 그 공원에 가보고 불판 피우면 안 된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불판도 못 피우고 우짜란 말이고 지금 날은 추운데 와 열나지요? 열난다 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체하고 앉아있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살라 이 말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오는 대로 예수 믿으면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예수 믿으면 되고 결혼을 하면 결혼한 대로 예수 믿으면 되고 이혼하면 이혼한 대로 예수 믿으면 되고 이상한 말 아닙니다만은 독신이 되면 독신을 하는 대로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뭐 취직을 어떻게 할까요? 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이건 나는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뭔가 연결시켜요? 천국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라고 그러세요? 용서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물론 앞뒤 이렇게 편집을 해요. 저자가 마태 저자가 그러나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의 머리로 아이디어 짜서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세요. 그거 부인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이 말은 용서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용서의 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내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용서해 주는 그런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한 나라가 아니라 네가 7번을 용서 받아야 되는 나라. 그게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가는 나라. 그래서 용서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결국 십자가 앞에서 세 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하고 나니까 나는 남을 용서해 주는 그런 의로운 사람, 그죠?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용서받아요?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사도됨이에요. 이게 주의 일꾼이에요. 이게 보험전환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냥 내가 의접장기 몇 개 용서해 줬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숫자를 헤아리고 그걸 과시하고 난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천국 못 가는 자들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나라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변을 쭉 따라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지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동쪽편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거기에 유대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있음을 따르니까 거기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이 요단강 건너면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18장까지가 갈릴리 사역을 말하고 1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고 고난받아 죽으시는 장면이 쭉 연결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큰 단락이 이제 19장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3절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아직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 그 건너편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도 올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이르되 이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고소할 끓이를 잡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에 정통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정통하니까 그 율법의 문제를 딱 질문해서 예수님의 어떤 잘못된 점을 잡아서 고소해서 예수님을 아주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혼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가 구역을 다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모세법의 해석이 두 사람의 큰 차이가 나는데 힐렐 학파가 있고 샤마이 학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예를 말씀드리는데 힐렐 학파는 좀 자유로운 그 율법주의자예요. 샤마이 학파는 좀 엄격한 그런 학파예요. 근데 힐렐 학파는 여러 가지 이혼의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샤마이 학파는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가 충돌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파가 있을 거고 아니야 어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어라는 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뭘 지적했어요? 헤롯 안티파스 그 놈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왔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 아내를 뺏어왔어요. 이거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결국 나중에 헤롯 생일날 딸이 춤을 추고 그래서 세례요한의 목이 잘리게 되는 것도 결국 무슨 문제였어요? 이혼 또는 간음, 음행 이 문제로 고발하다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딱 와서 굉장히 곤란한 이 율법 해석이거든요. 이혼에 관한 문제를. 그러면 이 당시에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된 그러니까 율법 해석에 여러 가지 이혼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다리가 전다, 뭐 팔이 전다, 또 눈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병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격들도 다 이혼 사유가 돼요. 이 유대인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혼을 하는 사유들 안에는요. 그 다음에 좀 심각한 문제들은 뭐 다 이혼되니까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어떤 굉장히 은밀한 성적인 부분까지도 그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드라마 있던데 라미랑 숙제하자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얘기하면 야 이름 너무 경건하셔서 그런 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라미란이 맞다 그게 이름이 건데 월계수 양복점 예 그 라미란이가 남편에게 숙제하자 그래요 자꾸만 자꾸 숙제하자 그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들면 뭐예요 이혼 사유예요 유대 율법에 실제로 그래요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뿐 아니라 심각한 건 너무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여자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다 이혼 사유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혼 당할 일은 없습니다. 전자밥솥, 전기밥솥 하면 되니까. 옛날에 불때가 밥할 때 밥 태웠다. 이 이혼 사유예요. 여자가 목소리가 커도 이혼 사유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목소리 큰 것만 아니라 목소리가 좀 작은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음산하고 살살 맞은 목소리. 이것도 이혼 사유예요. 음산하고 살살 맞은 목소리. 그러니까 아주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도 이혼 사유예요. 여러분들 목소리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몸에 냄새가 나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추하고 못난 이 머리카락도 이혼 사유가 돼요. 날 때부터 막 뽀글뽀글 곱슬머리한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혼은 남자만이 선언할 수 있어요. 여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할 때 딱 세 문장만 말하면 이혼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네 남편이 아니다. 나는 네게서 갈라진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끝이에요. 그럼 여자는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유대사회 살고 싶지 않아요? 남자들? 이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곤란한 일을 당하니까. 자, 이런 상황은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여자 사람이 어떤 아내와 살다가 그 아내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딱 했단 말이에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모세율법으로 사실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은 뭐로 답변하여?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율법은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타락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죠. 그죠?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고 이제 너희 둘이 원래는 한 몸이었으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이건 나중에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무슨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린 창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된 신부 우리가 만들어지는 얘기를 이미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의 이 말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누가 못 나눈다고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타락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이 하나 돼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해버림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또 고발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적어도 모세 5경 정도는 외울 정도예요. 모세 5경 정도는 외울 정도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 5경을 그냥 외우다시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모세 5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근간이며 율법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 처음부터 나오는 이 부부의 이혼 문제, 나눌 수 없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혼을 했다는 이유는 모세 율법을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무섭니다. 7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요 대답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의도를 아시고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이 유대 사회는 정말 그렇게 여자를 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이혼 정서 줘서 내가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밥 태워도 내가 쫓아보냈다. 목소리 커도 내가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 창세기 1장 2장으로 답을 해버리니까 이들이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혼 정서 내줘서 내보내라 한 것을 어찌 됩니까? 당신 모세율법 안 따르는 사람이군요. 공격한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사람들이요 악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자 7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요 근거가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그 기억 신명기 24장인데 구약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24장을 보십시오.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율법이 있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창세기도 알고 신명기 24장 1절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말씀만 적용하고 살아요? 신명기 말씀만 적용하고 살죠. 왜요? 요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뭐 여자도 물론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남자가 여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법을 딱 이용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율법을 주니까 뭘 이용해요? 율법을 이용합니다. 복음을 주니까요? 복음을 이용하세요. 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주일성수 11조, 주일성수 11조 강조해 보십시오. 두려워서도 그거 못,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껏 자유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악함이에요. 율법 주니까 율법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두, 이미 한 몸 돼서 나눌 수 없다고 했잖아요. 타락 이전에 그 말, 타락하고 인간에게 율법을 왜 줬을까요? 모세 율법을 왜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 율법을 주었어요?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인간의 죄가 뭔지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을 적극적으로 죄 아래 가두고 죄가 없다면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4절에도 내용이 있어요. 뭐 음행한 연고에 뭐 내보내지 말라 쭉 말씀이 나와. 2절 한번 보죠. 24장 찾은 김에 2절부터 보죠. 24장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뭐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치는 음행은 아니에요. 만약에 음행이면 다른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전혀 표가 없어요. 첫날 밤을 자고 났는데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판관에 고소를 합니다.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또 첫날 밤에 참 유대인 여자들은 힘들었어요. 그 이부자리 첫날 밤 이부자리를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봐, 우리 딸은 처녀다.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여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무고했다면 남편이 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버리질 못해요. 의무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처녀가, 그러니까 이미 처녀가 처녀를 잃었다. 그러면요,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수치가 뭔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말 안 해놨기 때문에 이미 음행을 했거나 처녀를 상실하고 결혼을 했다면 이건 이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요? 돌에 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은 아니에요. 이 수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살다 보면 정말 아내하고 살기 싫어서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밥 태웠다고 쫓아내고 목소리 크다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렇게 이혼당해 나가면 고대 사회는 여자 혼자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약자보호법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혼을 당해서 나와서 이혼증서가 있으면 다른데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혼증서가 없으면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뭘 못해요? 재혼을 못해요.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우리가 만약 어떤 남자하고 이혼을 했는데 다른 그 이혼 서류 정리가 이혼증서 서류가 정리가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불법이에요. 그게 중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이렇게 다 세세한 규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살면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신명기 24장 1절 수치 되는 거. 그리고 여자가 남편한테 우리나라도 뭐가 있어요? 7거 지약이 있잖아요. 7거 지약. 그런 것처럼 이러한 법을 통해서 마구마구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여자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혀선적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시민 1절 배경이 이래요. 자, 이 수치스러운이 뭔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그냥 자기가, 예, 마음대로 아내를 쫓아내는 겁니다. 이혼증서 줘서. 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뭐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부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그 말씀이에요. 아내 둘이가 한 몸은 안 버려진다. 하나다. 이걸 얘기하는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 법을 허락했다. 이 말이죠. 그럼 악함 때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여러분 유대사에서 결혼은요. 당사자 연애에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야 너 아들 우리 아들 딸 결혼시키자. 그러면 끝나요. 부모가 얘기해버리면 무조건 시집 가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혹시 그렇게 시집 가신 분 계세요? 응. 옛날에 그랬다면 우리 딸, 너 딸 결혼시키자. 그럼 끝나요. 이건 뭐 첫날, 그러니까 첫날 밤에 남편 얼굴 보고 첫날 밤에 아내 얼굴 보는 결혼식에서 아내 남편 얼굴 보고 결혼하는 사람 실제로 우리 부모 세대일 때 많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가보니까 뭐 뒤에 혹이 하나 있고 막 이렇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 마음이 없겠죠. 그럼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내요?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나가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면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여자로 음행하게 하고 너도 음행하는 거다. 이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뭐예요? 간음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 악함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 이 악함이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몰래 폭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몰래 폭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요? 이혼하면 되는데, 근데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 못하니까, 그죠?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 못하니까, 수치스러운 이 말을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악함을 인하여. 너희의 악함을 인하여.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악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세요. 악함 때문에 여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증서 줘서 내보내면 재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증서를 안 주고 괴롭힐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악함 때문에 이혼증서 허락한 것도 되고 이 모세율법 중에서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법을 주었다는 것도 돼요. 이게 아주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요 24장 1절 요 말씀 한 절 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아까 얘기했죠? 밥 태웠다고 쫓아보내버리고 연전수 보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목소리 갖다 내보내고 말이죠. 야, 이러면 우리 살아남겠어요, 여자분들? 유대사회로 돌아갈래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악함이라는 거. 그래서 율법은요,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문자가 죽인다는 게, 여러분 이슬람권도 지금 모세오경을 그대로 자기 법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음행한 연고에 이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내를 더 거느릴 수는 있어요. 왜? 모세오경에 보면 중원망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남자가 아내하고 살았어요. 이 아내가 괜찮은 여자예요. 이쁘고 살림도 잘 살고 아들 둘이 낳아주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간꾼이에요. 그간꾼인데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의사의 딸이 처녀예요. 그래 그 의사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그간꾼이 잘 조종해서 이 의사의 그 뭐 감옥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의사가 내 풀어주도록 해주면 우리 딸 너에게 시집 보낼게. 근데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의사는 부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혼을 하려면 아내가 뭘 해야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음행을 해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어리숙한 남자에게 신부름 시켜가고 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오면, 남자 오면 그 아는 친척이 온 거니까 물을 한 잔 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가짜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여자 집에 남자가 들어갔다 해서 이거는 음행했다 하고 모함을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영화, 더 스토닝. 2003년도 나온 영화, 2000몇 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이건요, 이란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이란에서는 법으로는 투석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마다 아직도 투석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율법 선생이 있어요. 율법 선생이 그 증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럼 가늠해도 두 사람 증인이 나오니까 돌로 쳐주는데 동네 가운데 가서 여자를요, 구덩이 좀 파놓고 여자를 가운데 이 허리 좀 묻어놓고 남자가 먼저 돌로 던지면 자기 아들도 던지게 해요. 너 엄마가 음행했다. 그래서 얼굴이 터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기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니까 이걸 고발하게 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발한 것을 자기 이모가 이 죽은 여자의 그 언니죠. 언니가 이걸 사실을 녹음을 해가지고 몰래 이 기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그거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겨우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소설로, 책으로 썼어요. 실화죠. 책을 썼고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 게 더 스토니.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인간의 악함을 보세요. 내가 이혼해야, 이 여자하고 이혼해야 다른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가 이혼할 거리가 없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음행했다는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간첩 조작 사건들 많잖아요. 얼마든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모함을 하고 거짓 증인을 들어서 고문을 해서 가짜 증인 만들어서 죽여간 것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악함을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지옥됨을 보셔야 돼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이 지옥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이 지옥이에요. 이 악함이란 악함. 다시 8절 보세요.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어떤 구실을 붙여서, 아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구실을 붙여서 아내를 내보내었어요. 내보내고 다른 데 장가가는 요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아내하고 살다가, 인간의 악함을 보세요. 아내하고 살다가 내가 한 여자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밉다고 이혼전서를 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바에야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못된 소리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 옛날에 제가 요울 때 요 얘기했어요. 아이고, 한번 결혼을 했다면 평생 그 여자만 바라보고 산다면 나는 장가 가지 않겠다.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어찌 한 여자만 평생 바라보고 사노. 이런 악한 마음 나올 수 있어요. 남자들 그렇죠? 이따 고기는 끄떡 하지 마세요. 속마음만 아시면 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첫 여자이기를 원하고 여자는요? 마지막 남자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아기들이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마지막 남자로 왜? 그거 기대고 싶거든요. 그죠? 거기 기대고 싶어요. 이게 여자의 속성이에요. 근데 기대기만 해요. 창세기 보면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라 했는데요. 또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이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 어떠함을 이제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음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밉다고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고 내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뭘 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간음하면 죄죠. 그죠? 음행하면 죄잖아요. 죄지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를 봐야 뭐 안 하는 게 좋겠다?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 결혼해서 이혼하게 되면 그냥 옛날에는 내보내기 쉬웠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음행 외에는 못 내보낸다면 음행 외에는 못 내보낸다면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어떤지 보시죠? 보이죠 여기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결혼해가 아내하고 밉다고 이혼서수가 내가 음행하게 되어버리면 천국 못 가는 그게 좋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혼하게 되었다? 음행한 후에 그러면 내가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음행을 하면 천국에 못 가요? 하늘나라는 음행하는 자들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음행하는 자, 그죠? 음행하는 자 하늘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럼 하늘나라 못 가는데 그럴 바에 뭐 안 하는 게 좋다?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합니다. 처음 질문은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의 문제를 딱 질문하니까 바리새인들 입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다 아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가 질문해서 함부로 올무를 씌울 수 있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 물러가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바리새인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도 뭐 샤마의 합화가 있을 수 있고 힐레 합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요? 이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잡혀 죽으세요. 그러면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녔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늠하면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네요. 라는 질문을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렇게 묻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한번 결혼했는데 여자가 수시스러운 있는데 이혼증서 줘서 내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들에게.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신명기 24장 1절. 그냥 인간은 율법적 율법을 이용하고 법적 법을 이용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장가 안 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 장가 안 가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느라. 이 꼬마들은 이 고자가 뭔지 이럴 거예요. 설명해 줘도 돼요.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테레비 보고 다 알아요. 고자가 뭔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성불구자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내시는 다 그저 고자로 만들어버려요. 인위적으로 내시는 고자를 만들잖아요. 또는 뭐 사고로 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고 할 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뭐하는 거예요? 장가 안 가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또 뭐 가톨릭에서는 독신자, 가톨릭 신부들은 장가 안 가잖아요. 왜? 나는 뭘 위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 되었다라고 그래가지고 딴짓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0: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재원은 아마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혹은 청취율이 좋은 시간대의 광고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청취자들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 시간대는 풋볼 결승이 열리는 슈퍼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저희 BBN 방송은 단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바른 말씀과 열정을 담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 여러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경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고민권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고민권 목사님께서는 현재 울산 소리침례교회를 동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울산 소리침례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고민권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1: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또 함께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엄마와 한 자녀가 어떤 약속을 했고 엄마가 이제 순종로에 그런 순종일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약속을 했죠. 근데 당일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가 당일날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대략 난감해졌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지 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대략 난감해진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엄마도 침묵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안 하겠다는 자녀가 할게요 하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생각하는 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면 그때 안 했으면 바로 화를 내거나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다그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일이 잘 해결되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보다 질문이 먼저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전에 했었던 그 액션을 취하거나 그냥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쭉 지내왔었던 대로 익숙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는 거죠. 먼저 질문을 하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1초, 2초, 3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10초가 될 수도 있고 30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답을 하지 않고 바로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내가 질문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내가 바로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때에 질문하면 그 화를 멈추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짜증을 낼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잠깐 멈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기존에 했었던 그 반응, 그 태도, 그 어떤 액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게 됩니다. 정신줄을 간혹 놓게 되는 상황에서도 잠깐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울리지 않을지라도 잠깐 멈췄다가 무엇인가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중에 무엇이 선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눕니다. 1980년대고요. 미국 TV 설교가로 유명했었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간통죄, 사기죄, 공금, 횡령죄로 교도소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또 존 비비어 목사님도 아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 갔었던 그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대요. 저를 위해서 잠깐 면회를 좀 와주십시오 하고 면회 요청을 했다는 거죠. 모르는 분이 감옥에 가서 그렇게 면회 요청을 한 게 조금 낯설었지만 그래도 또 궁금하기도 했었고 너무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면회를 갔다고 하는 거죠.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그분은 감옥에서 깨달았었던 깨달음을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정말 하고 싶었었던 질문. 정말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쩌다가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건지 언제 그게 좀 식어졌는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에서였죠?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범죄 가운데, 이런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언젠가 잃어버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서 그 징조를 알고 싶었죠. 근데 그 감옥에 계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 또 너무 놀랬죠. 그래서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습니다. 사기죄도 저질렀고요. 그래서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간음을 하는 동안, 그리고 공금 횡령, 사기를 치는 그 순간에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었고, 사랑이 식은 적도 없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늘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려운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운 적이 없었대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운 그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죄를 지은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대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더 무서우십니까? 사람이 무서우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펴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게 되면 더 큰 죄를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더 큰 죄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닥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것에 대한 결과, 그거는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교도소에 계신 그 목사님이 원하셨었던 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타협이며 변명이며 핑계로 이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는 이 말씀을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올무는 덫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덫, 그것을 올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무라는 것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저렇게 산에 그런 동물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아니면 그 안쪽에 저렇게 밧줄이나 노끈이나 철사 등으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이제 그 짐승이 발을 넣든지 아니면 그냥 저렇게 상체가 다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인터넷 이렇게 확인하면서는 코끼리 코가 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줄을 고리 모양으로 꼬아서 당겨지면 옥죄도록 만드는 장치, 이것이 올무입니다. 이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이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제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올무에 걸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있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내 활동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제가 이 올무에 걸린 그런 코끼리를 보기도 하고 어떤 멧돼지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 사람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그냥 시각적으로 보게 되니까 훨씬 더 말씀이 더 다가왔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릴까 했지만 영상이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더 잔인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것, 사람의 원함, 또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할까 하여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타협을 하게 되고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올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잠들어 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옳은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만 내 삶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철저하게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는 그런 또 대조적인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대요. 그래서 이 안전하다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높다, 미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빠져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미치지 못할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으로 들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대조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나 살펴봤더니 하박국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무너무 필요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없을지라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그게 다 없을지라도 18절 말씀에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19절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하게 요구했었던 그게 없을지라도 반응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이게 없어서 나는 너무 허전해요.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없는 걸 쳐다보게 됩니다. 부족한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자꾸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연민을 구하게 되죠. 나 이거 없어요. 나 이거 부족해요. 이게 안 돼요. 자꾸 그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말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있지만 또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똑같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내가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지금 막 내 없는 것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둥성이 가파른 산 위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구 치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저 위에 다닐 수 있는 그곳에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대요. 이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저 높은 곳 안전한 곳 그곳에 살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들어버리셔서 안전한 곳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에녹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한 마음이었어요. 같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면 에녹도 빨리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에녹도 천천히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일정이 아니라, 내 스케줄이나 내 시간표가 아니라, 지금의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에녹이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벌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열 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는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쭈루루 나왔을 때 그 광야를 가는 그 길 가운데 길을 막고 대적한 일, 아말렉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막 움직일 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어린 아이들,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뒤로 처지게 됐어요. 그때 아말렉이 그 뒤를 쳤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 연약한 자들을 그 지금 아말렉이 뒤에 와가지고 쳐버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말렉을 벌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일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전멸, 그냥 모두 멸하여라 이 얘기인데 그 앞에 모두라는 한 말씀을 또 더하셨어요. 전멸인데도 그 앞에 모두 전멸시켜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아말렉이라는 민족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모두 전멸시켜라. 두 번째, 사정을 보아주지 말아라. 세 번째, 가릴 것 없이 죽여라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구약의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참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다 죽여야 돼요? 왜 이렇게 인정사정 없으신 거죠?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앞부분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헤렘,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거룩한 전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할 거니까 너는 나가서 싸우고 싹 다 전멸시켜. 이게 헤렘입니다. 거룩한 전쟁. 철저한 파괴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철저한 몰수입니다. 의도적인 파문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더 이상 여기서는 봐줄 것 없어. 그냥 다 죽여. 이게 하나님의 명령 헤렘입니다. 이런 싸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여리고성이 그 중에 하나죠.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헤렘 다 죽여. 그리고 그 전리품은 내 거야. 하나님이 전리품 손대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싸움은 내 싸움이고 이 싸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가 가져갈 거니까 너희는 건들지 마. 이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란 얘기입니다. 악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란 얘기입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들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사울에게 명하신 겁니다. 여리고성들 전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죠. 다 물리쳤습니다. 다 죽이고 전리품 손대지 마 하고 말씀하셨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조금 취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헤렘, 하나님의 전쟁에 손을 댄 자, 그래서 그 민족이 지게 만드는 일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일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습니다. 이게 사울이었어요. 전쟁은 전쟁이지만 전쟁이 아닌 전쟁을 치렀었던 사울. 첫 번째, 아말렉 왕을 사로잡습니다. 죽이라고 했지만, 모두 전멸이라고 했지만 아말렉 왕은 사로잡았죠. 두 번째, 가장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여겨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아깝게 여깁니다. 셋째,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장 18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사울이죠,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진멸대까지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건 악한 일을 행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다는 건 전리품을 향해 돌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서 전리품에 욕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욕심을 내고 전리품에 그렇게 전진을 해서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그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공통적인 반응들을 제가 조금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공통적인 반응들. 첫 번째,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잘 믿어. 나 지금 잘 믿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나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통적입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한 거예요 하고 내 탓이 아니라 타인에게 잘못을 넘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환경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잘못 아니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변명이죠.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욕심이었어요. 그 전리품에 대한 건 그건 욕심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변명과 남탓과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건 회개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지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랬을 건데,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잘하자. 누구나 그랬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거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올라서야 되는데 계속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에 어떤 큰 능력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22절 사무엘이 나무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걸까요? 제가 바로 여기 그럴듯한 종교 행위라고 썼습니다.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듯한 종교 행위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 그렇게 드려지면서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번제 드렸고 화목제 드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건 대단한 어떤 순양의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것보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대요.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건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거 우상 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거역하는 건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불순종과 변명,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는 자격 박탈입니다. 아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함, 겸손치 않음, 착각에 빠져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격 박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순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이 외도를 했습니까? 사울이 어떤 대단한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보여주시는 것 그건 자격 박탈 그곳으로부터 퇴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함, 교만함, 착각에 빠져있는 삶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무에 빠진 자는 행동이 조정되죠. 통제당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산파는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얘기합니다.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래서 지금 이집트 왕이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염려하여 걱정하여 이제 아기들을 죽이는 더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은 이집트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왕일지라도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8절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산파들 그들은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노예 생활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그 신을 섬기며 그곳 가운데 전혀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산파들에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호와 신앙이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자리에 있었단 얘기입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아쉬운 것, 안 되는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노예 시간에 400여 년 동안 쭉 이어온 그때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2: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1: 아멘.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매우 강해졌어요. 그냥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순종했더니 한 백성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봤대요. 보셨대요. 하나님 보셨다 그러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드러나죠. 눈치를 보게 됩니다.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위축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조종당하고 통제당합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대요. 노예 생활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정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복이 부어주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자녀들에게 번창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이 산파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자녀들로 하여금 번창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산파가 많은 돈을 줬습니까? 산파가 대단한 뭐 어떤 것을 물려줬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상까지 해주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우리 하나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때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높은 데를 거침없이 다닐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산파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던 집안을 번성케 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이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그 키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고민감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면 울산소리침례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3: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죄를 전혀 기억치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실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실행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의 축복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분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롭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대가족 안에 살면서도 혼자였던 그리고 때로는 이방인 같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만날 것입니다. 이 남자는 12남매 중에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철저히 외로웠을 뿐 아니라 심지어 부모가 원하지 않게 태어난 존재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필사적으로 구했지만 그가 찾던 사랑은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비로소 발견되었답니다.
3: 저기 어머니, 어머니 예정일이 1월 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4: 롭, 네가 어디 감히 그런 질문을 해?
3: 아버지는 7월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는데 맞죠?
4: 내가 이거 하나 말해줄까 헛똑똑아?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남자 실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3: 네? 거짓말 마세요. 전 그 말 못 믿어요. 아니야, 사실이 아니에요.
4: 사실이야 사실. 네 친아버지와 나는 여름에 갈라섰어. 그 후에 밥을 만난 거야. 네 할머니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 사람이 나에게 반해버려서 우린 10월에 결혼했어. 너는 다음에 3월에 태어났고.
3: 그래서 할머니가 절 한 번도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군요.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4: 진실을 알고 싶니? 넌 우리 모두가 원치 않았던 아이야.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나를 떠났고 내 인생은 망해버렸어. 모두 다 너 때문이라고. 만약 그 시절에 낙태가 합법적으로 있었다면 넌 현재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야. 넌 절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있는 대로 돈을 긁어모아서 낙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을 텐데.
2: 10대 아들에게 어머니가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었죠. 그러나 이 일은 그가 받아온 수많은 충격과 상처들 중에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를 통해 방송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롬 라이테런이라고 가명으로 부르게 될 이 남자의 실화 간증입니다.
5: 어머니는 일하지 않는 날에도 우리 형제들만 남겨두고 자주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 탓에 집에 오시면 곧장 잠이 들곤 하셨죠. 그런데 제가 4살 때 남동생이 욕조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필사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온갖 애를 쓰다가 아버지를 깨웠지만 동생은 죽고 말았고 그 후 동생의 죽음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초등학교 2학년 때에는 또 다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집이 불타버린 사건이었죠. 저는 급히 동생들을 깨워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어머니는 동생들만 끌어안을 뿐 제게는 손도 대지 않으셨죠. 그 후 우리는 할머니 댁으로 이사에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저에게 당신의 증오심을 마구 쏟아내셨답니다.
6: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친 거야. 원래 대학에 가려고 했었는데 아무 쓸모없는 네 엄마를 만나서 정신이 팔리더라고. 그 여자랑 특히 너 때문에 내 아들한테 전혀 미래가 없어.
5: 우리가 옆집으로 이사를 하게 될 때까지 전 날마다 할머니의 분노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새로운 학교를 갈 때마다 저는 오래되고 남루한 옷차림 때문에 불량배들의 먹잇감이 되었죠. 그러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벤 외삼촌이 싸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7: 놈들이 욕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만 로비,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듯 절대 네 얼굴 표정을 변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놈이 팔을 너에게 두를 때까지 지켜보기만 해. 그러다가 놈이 너에게 주먹질을 하기 바로 직전에 네가 먼저 강한 펀치를 날리는 거야.
5: 외삼촌이 가르쳐준 대로 한 후부터 더 이상은 불량배들로 인해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은 저에게 담배 피는 법과 술 마시는 법도 가르쳐주었죠. 그리고 그 즈음 저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고 어머니가 외도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었답니다. 13살 때에는 아버지가 당신이 일하시던 신문사에 제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방과 후에 하는 그 일이 저는 재밌고 좋았습니다.
8: 전 휴식 시간을 별로 많이 안 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 일들을 제가 얼마나 더 잘해낼 수 있는가를 관찰해요.
4: 잘했다. 네가 그토록 책임감이 있다니. 우리도 너에게 재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네가 월급을 나에게 갖고 오면은 그 돈에서 네 식비와 학교 책값 그리고 다른 물품들을 살 비용을 공제할게. 그리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은행에 저축해줄 거야. 그렇게 하면 네가 16살쯤 차를 구입할 만한 돈이 모아지게 될 거야.
8: 정말요? 좋아요. 정말 멋진데요?
5: 저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말 좋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이웃에 살던 한 부부가 저를 교회 캠프에 초청했답니다.
4: 교회 캠프라고? 네 일은 어떡하고?
8: 캠프는 겨우 일주일밖에 안 해요.
4: 아니, 그런 시간 낭비가 어딨어. 게다가 난 종교를 혐오해.
8: 그래도 전 갈 거예요. 전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휴가를 쓸 자격이 있다고요.
5: 어머니는 많은 신비주의 비수를 실행하셨는데 그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번도 교회에 간 적이 없었지만 저는 그 캠프에 꼭 가리라 결심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배를 피우고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아이들에 섞여서 놀다가 돌아오고 말았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는 분이셨지만 늘 어머니를 만족시키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 집에 살러 들어가셨는데 우리 남매들도 강제로 데려가셨죠. 저는 그 남자가 너무 싫어서 두 분이 헤어지셨을 때 오히려 기뻐했답니다. 그 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결합하셨고 그땐 어머니도 신문사 일을 같이 하셨습니다. 배달될 신문들을 캐리어들에 싣는 일을 하셨는데 어느 일요일 어머니가 저에게 동행해달라고 하셨고 그때 바로 어머니는 제 출생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신 거였죠. 저는 위로를 받기 위해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7: 너무 괴로워하지 마, 롭.
8: 전 그저 실수로 태어난 아이일 뿐이에요. 전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7: 네 엄마랑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하셨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로. 언젠가 너도 네 스스로 설 날이 올 거야.
8: 그렇게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잖아요.
7: 넌 지금 16살이잖아. 내가 너 차 사는 걸 도와줄게. 알았지? 저축한 돈 얼마나 되니?
8: 제가 기록해둔 건 5,000달러예요.
7: 그렇다면 삼촌이랑 같이 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돈을 찾아오자.

0: 롭, 도대체 무슨 일로 외삼촌까지 소집을 했니?
1: 제가 모아뒀던 돈을 받고 싶어서요.
0: 너 여자애 임신시켰니?
1: 아니에요. 외삼촌이 저를 위한 차를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저그만 돈을 받으려고요.
0: 돈은 한 푼도 없어.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5천 달러도 넘는 돈을 모아놨는데요.
0: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샀다고 생각하니 너? 그리고 각종 공과금을 내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 건?
1: 뭐라고요? 제 저축한 돈을 쓰신 거예요?
0: 저축한 돈이라니 그런 건 없어. 우린 단지 너에게 가족을 도우라고 말했던 것뿐이야.
1: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0: 너도 네가 우리를 도왔던 사실에 기뻐해야 해.
1: 어머니는 정말 끔찍한 어머니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2: 어머니는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익숙하지만 너무도 역겨운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외삼촌은 다른 차를 찾아주셨습니다. 손을 많이 보아야 하는 빨간색 중고 컨버터블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수리하여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권리증서에는 어머니 이름을 적어놓았습니다. 그 후 자취할 집을 얻었고 필요한 집안의 집기들을 창고 세일을 통해 샀습니다. 그때 저는 16살이었죠.
3: 아, 이 집 멋진데?
1: 네. 여기선 근사한 파티들도 열 수 있어요. 만약 전기랑 수도를 쓸 수 있으면요.
3: 어? 무슨 문제 있니?
1: 사람들이 제가 빚을 졌다고 자꾸 고소를 해요. 연체된 청구서들 때문에요.
3: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나시게 되면서 전기세, 상하수도세 같은 청구서들을 다 제 이름이나 동생들 이름으로 신청해서 그래요.
3: 내가 그 문제 해결하는 걸 도와줄게.
1: 제가 이미 해결했어요.
2: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옛 애인을 직장으로 데리고 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저의 친아버지셨죠.
0: 네 아버지가 기꺼이 네 친권을 포기하신다는구나. 가족을 산산조각 내지 않으시겠대.
1: 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0: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지.
1: 어머니는 제 돈을 더 이상은 한 푼도 가져가실 수 없어요.
0: 그 사람이 네 컨버터블을 원해.
1: 제 차는 절대 안 돼요.
0: 그 차는 내 이름으로 샀어. 권리증서에 내 이름을 적어냈다고. 그러니까 당장 열쇠 1이네.
2: 제가 엉엉 울고 있었을 때 어머니는 냉혹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쯤 회사의 부장님이 저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저희 부모님이 회사의 자산을 함부로 쓰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켜봤던 그대로 낱낱이 말했고 그로 인해 부모님은 신문사에서 해고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으로 떠났는데 대학에 가니 우울함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늘 따라다니는 공허함 때문에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결국 실패한 채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신문사에서는 저를 다시 받아주었지만 저는 술과 마약에 깊이 가라앉아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서가 불안정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고 얼마 후 동거까지 하게 됐죠.
4: 당신 늦었어.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지? 아니야?
1: 아니야. 일 끝나고 곧장 집으로 왔어. 게다가 우린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4: 우린 연인이야.
1: 난 너를 이 집에서 같이 살게 허락해줬어. 난 네 소유물이 아니야.
4: 그건 두고 봐야 알지.
1: 여기서 사는 게 싫으면 떠나도 돼.
4: 당신 내가 떠나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지? 난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2: 게일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떼어낼 방법이 없었고 결국 그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집에서 80마일 떨어진 도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4: 나만 혼자 두고 가지 마.
1: 나 혼자 갈 거야. 공부할 게 있어.
4: 나도 같이 갈 거야.
1: 아니, 넌 안 돼. 내 머리에 맞을 뻔했잖아.
4: 난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5: 그만해, 게일. 그만하지 않으면 내쫓아버릴 거야. 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행동 조심해.
4: 미안해, 로. 나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도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 부디 날 용서해줘.
2: 일주일 후 게일은 임신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와 흡사한 미소를 띤 채로 제가 퇴근해 돌아오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보이는 병원 진단서를 내보이며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제 인생은 망쳐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술에 잔뜩 취한 채로 결혼식에 참석했고 결혼식은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웠지만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랑이 존재하리라고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우리 어린 딸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난 예전엔 아이들을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딸은 너무 예쁘다, 게일.
4: 애 때문에 내 몸매가 망가졌어.
2: 난 이제 아버지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딸을 잘 돌보고 지킬 거야.
4: 그럼 난? 당신은 나에겐 신경도 안 쓰지.
2: 뭐야? 아니, 또 시작이야?
4: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당신 뭐하고 있었어?
2: 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어. 당신도 잘 알잖아.
4: 거짓말 마! 당신이 날 속이고 있었던 거 다 안다고!
2: 게일의 폭력적인 성향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비난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내는 저녁 식사를 오직 자기 것만 차렸고 저를 제 방 밖으로 쫓아내서 방문을 잠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집에 돌아와 보니 텔레비전에 쪽지 하나가 붙여져 있는데 자신의 언니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낼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이미 3개월 난 딸을 요람에 혼자 두고 떠나버린 채였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자 아내가 돌아왔는데 한마디 말을 하려고 입을 채 열기도 전에 아내가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4: 에이! 왜 내 뒷조사를 한 거야? 우리 친정 식구들 모두에게 전화했다면서!
2: 당신이 우리 아기를 혼자 두고 가버렸잖아. 그래서 당신을 찾은 거야. 퇴근해서 돌아오 보니 아이 기저귀는 온통 젖어 있고 애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어.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4: 난 하루 24시간을 애를 돌보며 살아야 해. 나도 좀 벗어나야 했다고.
2: 게일, 옷장 안에서 남자 옷들을 발견했는데 그건 내 옷이 아니었는데.
4: 이게 뭐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못 참겠다고.
2: 아내는 갑자기 광포해지더니 저를 향해 접시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아기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결국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았죠. 그 즈음 저는 왜 내 인생이 이토록 엉망이 되었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라디오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는데 거기에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독교 음악과 설교 방송 등이 흘러나오곤 했죠.
6: 여러분은 혹시 공허한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회적 지위든 명예든 돈이든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친 여러분을 위해서, 공허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너무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만약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거나 삶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2: 저는 날마다 이 설교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었고 동료들은 저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 와보니 게일이 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아기까지 데리고 짐을 모두 챙겨서 가버렸죠. 저는 사방으로 아내와 아기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인생은 무서운 악몽 같았고 저는 그 악몽을 끝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럭이 달려올 때 트럭 바로 앞에 제 차를 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트럭 차선으로 급히 끼어들자 그 트럭 기사는 급히 방향을 틀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방향을 돌려서 그 차와 몇 인치 차이로 간신히 비껴갔죠. 그 후 저는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엉엉 울면서 갔습니다. 며칠 후 게일은 집에 돌아왔지만 제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결단을 해야 했던 저는 동료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7: 그럼 지금 부인이 돌아왔는데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군요?
2: 게다가 저보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저를 떠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 딸을 다시는 못 보게 되는데 그 아이는 제가 사는 유일한 이유예요.
7: 롭,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의 삶에 그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2: 저도 그동안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들을 들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선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어요.
2: 저는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데요.
7: 롭,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두 주인들 중 한 명에게 대답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악마에게요. 롭 형제님은 선택을 해야만 해요.
2: 전 평생토록 여러 선택들을 해왔는데 대부분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세요. 지금 제가 처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저는 그런 결정을 한 제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7: 이 결정은 달라요. 형제의 영원한 운명은 형제님이 예수님과 십자가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롭 형제님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나요?
2: 그들은 계속해서 인생에 대한 저의 질문들에 대해 성경을 통해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답해 주었고 저에게 홀로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저를 홀로 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즉시 마음 안에서 악몽과 비슷한 내면의 전투를 느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면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죠. 그 뒤 저는 승리에 차서 하나님께 두 팔을 높이 올려드린 채 방에서 걸어나왔답니다.
7: 다음 주 롭의 간증의 결론에서 우리는 그가 받은 새로운 생명이 그의 결혼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누구든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영찬,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곤충들의 화학전.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것들이 화학전입니다. 곤충들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화학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것들의 일부는 아주 교묘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저명한 전문가에 따르면 곤충들은 생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곤충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화학전은 방어용입니다. 이 방어의 주 목적은 천적에게 자신을 불쾌한 존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노래기, 딱정벌레 및 다른 곤충들은 자신들의 적들에게 퀴논이라고 불리는 자극적인 화학물질을 뿌립니다. 만약 개미가 이곳에 쏘이면 이 화학물질을 닦아내는 동안 어지러워서 비틀거립니다. 몇몇 노래기는 침입자에게 청산가리를 뿌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채찍 전갈은 적에게 84%의 초산을 뿌려야 됩니다. 암컷 어쌔신 버그는 식물로부터 캠퍼를 수집하여 자기 알에 뿌려서 천적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딱정벌레는 배란 조절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걷는 피임약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딱정벌레를 정기적으로 먹는다면 당신은 결코 임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들은 그러한 방어 기전들이 생물학적으로 정교할 뿐 아니라 멀리 내다본 잘 고안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 일부에게 그들의 방어를 위해 화학무기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것들에게는 속도와 지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들을 사랑하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적 행위론 결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BBN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리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0: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행보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이행보 목사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위해 섬김, 전도, 소그룹 훈련에 힘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이 시간에 성경공동하는 시간입니다.
3: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네, 열심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나가시면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 모임을 자주 가죠. 그럼 동창회 모임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다들 가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동창회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이 차가 막히고 하는 바람에 늦게 갔어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내가 늦게 와서 내가 미안하니까 우리 교과를 내가 한번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린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교과를 다 기억하냐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힘차게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로 닳도록. 그랬더니 다들 박수치면서 어떻게 교과를 잊지 않고도 그렇게 잘 부르냐고 칭찬해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참 으쓱으쓱하면서 나중에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교과를 잊어버리지 않고 불렀다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교과랑 비슷하네 그랬다는 거죠. 네. 이런 상태로 진짜 우리가 영생하면 참 큰일이 아닐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또 가장 젊은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우리를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왜 이 성경을 썼는 줄 아느냐,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13절은 얘기하고 있죠. 또 똑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거는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하심으로 믿고 구원 얻도록 여러분들이 하기에 충분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뭐 과학서적도 아니고 철학서적도 아니고 성경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인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충분하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 11절 12절에도 보면 그럼 그 영생이 어디 있느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주 영접할 때 예수님만이 영생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알고 또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요. 내가 예수님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나 확인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그분은 다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할 일은 뭐예요? 이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참 인간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쓴 것은 너희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지나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셋째 하늘 천국에 있어요. 그곳에 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행을 할 때도 참 기쁘고 좋지만 여행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집에 간다는 할 때 너무 기쁘죠. 그죠?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이 집에 방문하면 기쁘지만 갈 때는 얼마나 기쁜가요. 그죠? 더 기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통해 얻는 확신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영생이 있잖아요.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이 하나 또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건데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마주 앉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 앉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말을 못할 때는 그냥 옹알이만 해도 좋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말하면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자라면 이제 부모님과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더 부모를 이해하고 더 알면서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그런 수준이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뭐 고상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그냥 달라고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는 뭐 달라고 그러면 바로 이게 어지간하면 다 줍니다. 만약 막 떼쓰고 막 울고 이러니까 아직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얘가 말귀가 알아들으면은 금방 안 줘요. 말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는 게 좀 늦어질 수가 있죠. 좀 기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그냥 말하자마자 거의 다 응답이 돼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이 좀 깊이가 있고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금방 안 들었어요. 네,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서 인내심도 또 기대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처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결혼 상대자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언짢아 하면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할까봐 그렇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어쨌든 결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결혼한 뒤에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줄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틀어지면 또 틀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데 나는 자꾸 다른 뜻을 얘기하면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가진 뭐 담대한 게 뭐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또 하나는 그 기도를 들어주는 그 기도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 안 들어주실까?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만 보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 어려움을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합력의 손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뒤돌아보면 그때는 어려웠지만 좋은 추억으로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기도가 참 은혜로운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응답이 오든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별 삶에 충실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성도들은 따라해볼까요? 죄사함을 통해 얻는 확신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 죄 짓지 않고 살아서 너무 좋네요.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의 방향을 바꿨어요. 세상으로 멸망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뒤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향해 나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뒤로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잘못하면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다시 힘주세요. 내가 다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내딛을게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확신의 기쁨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자녀라면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가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자녀들에게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2절에도 보면 7번씩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관계를 끊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대요. 이거는 물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권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의 자리에 참석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 구세주님 영접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구세주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이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 죄와 잘못을 고할 때마다 사함을 얻게 되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아질 기미가 없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취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는 것은 선물이에요. 내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해서 예수님을 이해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요?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같이 함께하면서 그냥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팩트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그냥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내가 이것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우리 침례계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 앞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자꾸 없다고.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다가도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확신입니까? 아니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 그거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범하면 확신이 안 생겨요. 아,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형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팩트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너의 이름을 생명나게 기록했다. 이게 팩트거든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의심도 했다가 뭐 그래도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팩트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게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페이스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왜 믿고 있을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보면요. 우선 내가 그 사람을 막 어퀴즈하기보다 나한테도 그런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 다른 지체의 삶에 죄가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가서 달려가서 뭐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요. 먼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죄를 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보면 5년 심령으로 계획해야 돼요. 내가 막 심판자인 것처럼 막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이러는데 그건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권해서 거기 잘못된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나단이라 선지자가 그 양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우던 그 가난한 사람 이웃의 것을 뺏어다가 손님이 왔다고 그 부자가 그걸 뺏어다가 잡아다 드렸다니까 손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아주 능기쳐 참아야 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당신을 믿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 사람의 아내를 가늠하고 그 사람을 죽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나단 네가 어떻게 알았지? 요놈만 죽이면 되겠구나. 나단을 죽였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럴 때 나단이 뭐라고 해요? 그걸 다 보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죽지 아니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아나니와 삽비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아나니와 삽비라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내버려 두면 계속 하나님을 속이면서 뭐 그게 보면 사람들한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한테 아 굉장히 왜냐하면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전부 다 내놨거든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령이 막 강림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고 거기에 막 머물러서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먹여 살 일이 너무 힘드니까 먼저 믿은 성도들이 재산들을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재산의 일부만 내놓으면서 다 드린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모범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쳤지만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그 영혼을 취해갔지만 이 사람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해서 용서한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여러분들 살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하나님 보실 때 이건 그냥 내버려 두면 본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범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때 바로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해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냅두면 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구속주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셨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우리가 예수님을 구속주는 믿었지만 그렇지만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닌데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목숨을 취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일이 우리 같은 공동체에 하는 지체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따라해볼까요? 참된 지식을 통해 얻는 확신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징계하셔서 반드시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죄를 고하고 용서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는 회개의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이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보시면서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또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러면 안 되는 왜 그때 왜 욕심을 냈지? 내가 왜 손에 거짓말을 하면서 왜 또 그 거짓말을 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또 그 다음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낫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도 참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아는 것도 제한이고 능력도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날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 너무 감사하죠. 바로 이것이 참된 지식인 거예요. 또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안에는 참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지식.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래서 참된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영생 이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지식이 뭐냐? 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아들, 참 육신을 가지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이 지식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성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그 열두 제자 또 사도 바울 이 사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따로 뭔가 주셨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현혹시키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시킬 때 충분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는 없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이걸로 충분해요. 이미 세상 종말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것만 알는데 이게 참된 짓이 그 외에 다른 거. 뭐 내가 다시 온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다 분별이 다 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사귐이에요. 사귐.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생이 있다는 그 확신이 바로 그거예요.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건 뭐죠?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증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어떤 변호사분 한 분하고 의사 세 분이 사슴 사냥을 나갔대요. 그래서 사슴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이 딱 튀어나오자마자 세 사람이 다 똑같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세 발을 쐈잖아요. 그래서 사슴이 쓰러졌길래 가서 봤더니 총알 자국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누가 쏴서 맞췄냐는 거예요. 셋이 다 방아쇠 당겼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별은 경험 많은 사냥꾼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냥꾼한테 가지고 갔어요. 그때 사냥꾼이 노래조래 살펴보더니 이거는 목사님이 쏜 거네요. 어떻게 하냐고. 보세요. 한기로 총알이 들어가서 한기로 나갔잖아요. 웃은 사람들은 뭔가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도 여전히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두 귀로 들어와서 가슴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혀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들이 이 우상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이 로빈 마이어스라고 하는 언더그라운드 교회라고 하는 그 저서를 쓰신 미국 목사님인데 요즘 교회들이 다 치아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서 등대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 그냥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교회 같지도 않은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나온 예화 가운데 하나 보면 어떤 목사님이 청빙되기로 해서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청빙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almost 만장일치래요. 사실상의 만장일치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만장일치면 만장일치지 무슨 사실상의 만장일치냐. 그래서 자꾸 계속 물었더니 이렇게 계속 물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더니 집사가 얘기하는 걸 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234대 2였습니다. 두 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이 걸린 거예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거의 6개월 동안 자꾸 찾아가지고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만 마음을 돌리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두 사람한테 계속해서 정말 집중 케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됐는데 똑같이 243대 2가 나왔어요. 2대 243.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만 목사님 여기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찬성하고 243명은 반대했어요. 이 목사님한테는 교회가 교인이 우상인 거예요. 또 교인들에게는 목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참 웃지만 이게 현재 교회 현실들입니다. 언더그라운드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들만 좋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연합진여교회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원하는 언더그라운드에 뜻 잠겨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등대가 우뚝 서서 배들이 침몰하지 않도록 빛을 던지는 것처럼 정말 연합교회 가면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고 거기 가면 내가 살아. 요즘 교회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반대의 길로 가죠.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죄가 아니래요. 그리고 동성애 목사님이 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런 교회 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와 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기서 이미 떠났어요.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사람들에게만 좋게,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동성애 뭐 죄 아니야, 뭐 네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지. 상대주의, 다원주의, 아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아 타종교인도 괜찮아, 타종교도 구원이 있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참 너그러운 것 같죠.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또 이 예나침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기쁨이 매일같이 충만한 이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매일 죄사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아들이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 참 아들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그 지식을 내가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지식은 없어요. 성경 위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이 기쁨, 우리 이 기쁨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 이 확신을 통하여서 주신 주님의 기쁨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지난주에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보다가 다 못 봐서 오늘 한 번 더 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평소 이런 말, 이런 단어를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모르는 말, 모르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나의 소원을 높은 분에게 아뢰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다면 나의 정성을 바치고 내가 어떤 물질을 바쳐서 나의 소원을 신에게 들어주세요. 이걸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의 그런 기도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을 봐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거 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도인,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기도했느냐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에 처음 말씀드렸는데 원래 처음 온 친구 얼굴 보이는데 아주 잘 듣고 있어서 반가워요. 바울이 뭘 기도하니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복을 많이 받아서 야 예수 믿으니 저렇게 성공하구나 이런 모습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알고 믿었어요? 성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정말 믿음이 좋구나 막 칭찬하고 물론 감사는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복을 받아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고 기도하는데 첫째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지난주에 보았을 때 뭘 처음으로 기도했느냐 하면 기억나요? IQ? IQ? 아 그거는 기억나죠. 네, 그런 것은 기억나는데
5: 어떤
4: 나이
5: IQ가
4: 164자 164 예. 자 그래서 예. 이게 그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뭐 무슨 지혜냐면 신령한 지혜예요. 신령한 예,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뭐 IQ, EQ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신령한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신령한 게 뭐냐라고 하면, 신령한 것은,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신령한 게 뭐냐라고 하면, 영적인 것이라고 해요. 영적인 것이라는 말은, 영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IQ가 높아서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고 믿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요, 참된 지혜는 여호와 경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호와 뭐요? 경외예요, 경외. 이 경외라는 말도 처음 듣죠?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아빠들이 두려운 아빠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요, 집안에 어른이 이러면 조용해져요. 떠들다가도. 왜?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가 전부 다 힘이 없어요. 엄마가 실권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면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면 이제 겁을 내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존경도 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IQ가 164가 아니라 뭐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고 성님 누구인지 모르면 그 사람의 지혜는요, 썩을 지혜, 어리석은 지혜, 지옥가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죄 짓다가 나는 지옥 가야 될 인생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걸 알고 어느 날 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어느 날 문득 눈떠보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이게 마음에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 안 믿어지는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문득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에 눈이 딱 떠여진 거죠.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누구인지, 스님 누구인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분은 이 역사 속에 오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령을 아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더하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죠. 첫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금방 모르겠어요? What?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요, 다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성경의 구약식으로 말하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고? 내 목숨과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과 똑같이. 그러면 미움이 있겠어요? 사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100%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뜻이 나와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의 뜻은
5: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따라해요,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민욱이 친구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오늘 처음 왔어요? 이름은 뭐예요? 예? 김민배, 운동해요? 같이 운동해요? 예. 김민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친구 따로 교회 왔어요, 그죠? 친구 따로 교회 왔는데, 하나님 믿으시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민배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민배가, 그럼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구나 하고, 오늘 민배가 딱 믿어졌어요. 내가, 너 믿어! 이래가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이상하게 믿었어요. 그러면 민배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막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민배가 딱 믿었잖아요. 그러면 민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네. 그 지진이 더 심하게 일어나면, 우리 여기서요, 이 창원에서 저 월성까지, 저 고리까지 직선키로 약 45km. 약 45km에, 원전시설이 있어요. 그게 터지면 핵폭탄 터지는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핵폭탄 터지는, 그러면 직선 45km니까 핵폭탄 그대로 여기에 피폭이 다 돼요. 그래서 지진이 만약에 한 9.0 일어나서, 9.0 지진에서 핵이 다 터져서 창원 다 이렇게 지구가 날아가도, 민배가 오늘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천하는 다 날아가죠, 그죠? 핵폭탄에서 다 녹아버려요. 그럴지라도 민배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민배 안에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미움과 사랑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민배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제가 왜 민배 얘기를 하니까, 민배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안 다녔어요. 여러분들 아주 어려서부터 다녀가지고 이것만 우리 목사님 하는 설교 뻔하다고 안 듣잖아요. 그런데 민배는요, 이 정말 잘 듣고 있거든요. 정말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배에게 지금 개인적인 또 메시지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 범사에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범사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를 믿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밥을 먹고 살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숨쉬고 사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배가 예수를 믿으세요, 오늘부터. 그럼 이제부터 알고 싶은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젖을 먹죠. 본능에 젖을 먹는 거죠. 거듭나고 태어나면, 건강아이로 태어나면 젖을 먹는 거예요. 민배가 만약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를 믿게 됐다면, 어이, 민우가 교회 가자. 민우가, 아, 나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민우가 가기 싫은데. 민배가 뭐랄까요?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젖을 먹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가 있듯이, 신령한 썩을 음식이 있듯이, 신령한 음식이 있어. 아까 찬양 우리 지혜자님 얘기했잖아요. 민우가 썩을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 있어. 그럼 처음 온 애가 오래된 애를 전도한다니까요. 그 신령한 음식을 먹으러 가야 돼. 우리 영혼이 사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요, 민벼가 민우기를 전도한다니까? 그래서 나중된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 세상 어둠아래 있어요. 이 세상 어둠아래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기업이 없어요.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것을 빼앗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것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래 너 가져가.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의 집이 있어. 이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목숨을 살다가 이 땅이 불탈 때 함께 영원히 불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걸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 배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찬송에도 설교생활은 장난치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인데 여러분들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 몸이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한 일주일, 2주일 안 먹으면 굶어서 죽어요. 한 달만 안 먹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이렇게 소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년부터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우리 고등부 청년들까지 적어도 3년 동안 성경을 한번 다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할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지만 분반 공부 시간에는 선생님들도 성경 읽고, 지금처럼 분반 공부 안 할 거예요. 태경아, 지난주 성경 읽었나? 일주일 분량. 그러니까 3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으면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으면 돼요.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읽으면 돼요. 충분히. 그러면 3년 동안만 하면요, 성경 한 번 다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년부 3년, 초등부 3년,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하면요, 12년 동안 성경을 4번 정도 읽도록.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을 알고 읽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기록이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잘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넓은 후에 와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한 4번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성경 4번 1차.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목사님이 여기 와서 만 17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애, 갓난 어린애가 17살짜리 되었고, 저 우리 성민이,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 너무 잘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성민이가요, 태어나기도 전에 목사님 와 있었어요. 그죠? 성민이 갓난애가 태어났을 때 응애응애 할 때부터 다 봤어요. 그래서 성민보다 나이 작은 아이들은 목사님이 갓난애기 때 이름들 병원 가서 다 봤어요. 지어 우어도 다 봤어요. 응애응애 하는 것들. 에? 핏덩이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목사님 뭘 해줄 수 있을까? 12년 동안, 이런 고등학교 마치면 또 대학 간다고 또 취직한다고 다른 데 가버리잖아요. 12년 동안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줘도 장난치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구나, 내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천지 만들 마음을 만드신 분이네? 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네? 그분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날 문득 눈이 떠여져서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12절. 같이 읽읍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둠 안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라면 그게 어둠에 있는 거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신령한 지혜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공로로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 그 아들의 나라는요, 예수 믿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근데 이 빛 가운데 있는 기업을 얻는 사람들은요, 얻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에 있어, 소식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진 일어나는 거 봤죠? 얼마나 많이 흔들려서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게 하나도 안 두려워서요. 나는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진 일어날 때 목사님이 서재에 있었어요. 제 목사님 방 알죠? 서재에 있었는데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덜컥덜컥하며 책장이 무너지려고 해서 온 건물이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흔들리는 땅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만 남기려고 다 흔들어버린대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 흔들리지 않을 게 뭐예요?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는 것. 이런 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만 남기려고 땅을 다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지진이라면요, 요 핵보단 아까 터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빛 가운데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 만한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기업이 아닌 영원한 심판받을 그 어둠에 속한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업, 그 빛 가운데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알고 믿는 것. 이거는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소년체전 금메달 그러면 썩을 거예요. 전 세계 내가 1등 한다 할지도 올림픽 나에서 금메달 받는다 할지도 그건 썩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이 하늘과 땅 전부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한 지가 2년 반이 지났는데 남부연합군은 항복을 했지만 텍사스주는 여전히 노예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865년 6월 19일 북부군의 고든 그랭커 장군이 텍사스의 갤베스턴으로 진격해서 노예들을 모두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족쇄가 풀리면서 속박당했던 사람들이 자유가 선포된 것을 들었을 때 그 충격과 기쁨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불의의 이 불의 아래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덤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잔혹함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잔혹함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속박과 불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역에 어떻게 여러분을 동참하게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억압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저희가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0: 내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계시면서 I love you, I love you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에 성탄의 진정한 정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사랑을 받긴 했는데 이것을 나누고 확산하는 데는 솔직히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자아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이겠죠. 자신을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전심과 최선을 다하면서도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데는 소극적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소극적 자세를 넘어서서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서 읽었던 칼럼 중에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칼럼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모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대법관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의 5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 수상자의 4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포브스에 선정된 400대 부자 가운데에 31%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유대인의 숫자를 가지고 이처럼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을까요? 흔히 많은 분들이 교육열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칼럼에서 소개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선과 기부에 대해서 훈련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는 푸시케라고 하는 작은 상자가 있고 일종의 저금통이죠. 매일 자녀가 돈을 쓰고 남으면 그게 돈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았을 때 좀 큰 상자, 일종의 박스 같은 것인데 그것을 최다카라고 하는데요. 그게 돈을 모았다가 이 돈은 전액을 불우한 이웃과 세상을 위해 사용을 하게 합니다. 이 최다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자선, 자비, 영어로는 charity 그렇게 번역을 주로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말의 의미는 더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57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justice, 정의라고 번역을 했고 혹은 righteousness, 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 구제하는 것, 자선하는 것을 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의 중요한 내용이 사랑을 실천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가 뽑은 50대 기부자 가운데에 38%가 유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찔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률에 있어서는 유대인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IQ도 유대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마 교육열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전 세계 1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부에 참여하는 퍼센테이지는 어떨까요? 영국의 자선지원단체가 이 자료를 내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139개 국가 가운데에 62등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보다도 낮대요. 2번 미얀마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유대인 성공의 비결,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성공한 이유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학구열, 교육열만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울 줄 알지만 학군에 목숨 거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학군에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도 그것이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른 삶을 가르치고 바른 사랑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가 정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신 이 사랑의 실천이 결여된다면 결과적으로 복음은 세상 속에 파고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전하는 말씀에 외면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참 귀한 사건이긴 한데, 이와 같은 성탄의 계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또 그것이 더 많이 흘러가서 사랑이 확장되게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탄의 메시지는 희석될 수밖에 없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 끝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가슴 속에 부어준 이 사랑을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흘러가게 할 수가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원을 더 확장시켜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책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웃을 기쁘게 한다. 영어 성경 to please our neighbors. 우리의 이웃을 please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의 뜻은 아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분을 맞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국의 연예인들은 이 청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써죠. 그래 인기가 높아지니까.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혹은 felt need를 채워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게 되면 아예 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해서 We should help others.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가족도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친척이나 친구나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정의에 하면은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율법사의 질문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율법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기를 좀 더 의롭게 보이려고 질문을 한 번 더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위해 주신 유명한 비유가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벗기고 실끈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을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케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레위 사람이 왔는데 역시 케어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저급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위험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 상처난 사람의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아픈 부위를 싸매어준 후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잘 케어하고 돌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질문하셨죠. 당신 생각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일까요? 당연히 선행을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다 나의 이웃이에요.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깊은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강도를 만나서 실업이랑 불경기랑 파산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분은 감정적인 강도 만난 분들, 배신당하고 상처입고 버림받은 maybe 관계성의 강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케이스는 사회적 강도를 만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십시오. 갈 데가 없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좌합이 없어요. 이 사회가 혼란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강도 만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 이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주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과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do good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일어서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정말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넘어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좋은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마침내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시는 크리스찬 삶의 과제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강도 만난 인생 아니었습니까?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dignity, 존엄성도 빼앗기고 우리의 생명도 빼앗기고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처참하게 쓰러져 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시고 삼으시고 치유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어요.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했어요.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성취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의 원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넓혀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참된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액션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려면은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사랑을 흘러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selfishness, 이기심이에요.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글 번역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기했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 작게 기재한 이유는 원문에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마도 앞에서 디스커스했던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 대한 것을 15장이 받는다고 보고 문맥상 그렇게 믿음의 단어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헬라 원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약자의 범위가 꼭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온 땅 가운데에 강도 만나고 피 흘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그들에게 참 사랑을 증거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이 self-pleasing life, 이것이 바로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 아닙니까? 무엇을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이기심으로 꽉 차 있어요. 이와 같은 이기심의 장벽이 내 마음을 막고 있으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니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이 장벽, 이 이기심이라는 장벽을 깨뜨릴 때 비로소 상대방의 아픔도 볼 수 있게 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덮고 대신 담당해 줌으로써 사랑의 실천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기심이 있고 저의 마음속에도 이기심의 장벽이 있어요. 이것이 스트롱하면 스트롱한 만큼 상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성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힘들어도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돼요. 미국의 어떤 노인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가족들을 다 침상 곁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부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꼭 알려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길 건너 양복집 주인에게 내가 200불 구워준 돈이 있는데 꼭 받으세요. 부족한 주인에게 100불 구워준 돈이 있는데 꼭 받으세요. 빵집 주인에게 50불 구워준 게 있는데 꼭 받으세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참 기뻐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을 했어요. 참, 너희 아버지 얼마나 총명하신 분이냐. 돌아가시는 직전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빚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다니. 그러자 그 노인이 근데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고, 사실 우리 옆집 사람에게 내가 300불 빚진 게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부인이, 얘들아, 너 아버지가 드디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으면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대화가 끊겨지게 되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대다수 이것이에요. 나만 보기 때문에, 나의 만족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의 플레저만 추구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selfishness,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형제도 볼 수가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실천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아니한 자아가 있다면,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뜨려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만큼 우린 더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고 흘러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흘러가게 하려면 대가 지불을 감수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이 사랑을 실현하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 삶의 궁극적 모델 한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일평생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셨을까요?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죄악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했어요. 그게 뭘까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뜻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비방을 한 몸에 안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비방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단순한 책망이나 블레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모욕과 수치와 아픔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NIV에서는 insult, 모욕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한번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신 고난과 수치가 어떤 차원이었는지. 그는 옷 벗김을 당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데 옷 벗김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뺨을 두들겨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벌겨벗겨진 상태에서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퍼블릭리, 공적으로 쉐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수치는 골방에서 당한 수치가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이 다 볼 수 있는 언덕 위에서 퍼블릭 쉐임, 그리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의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남편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참고 견디고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랑이 나의 삶이 되려면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가 지불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면서 조금 가슴 아파했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의 그 타이틀이 이와 같았어요. 의사 한 명이 없어서 무료 진료소 문을 닫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사실 중앙일보에 나섰습니다. 누구에 대한 스토리냐고 봤더니 김유건 박사라고 하는 테네시주의 그 낙스빌에서 사역하시는 의사 선생님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저 이분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른 자료를 찾아봤더니 원래 이분은 이북에서 태어나셔서 평양, 평안북도에 사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6.25 때 아버지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의 부친 되시는 분이 북한에 계실 때 의사였었어요. 그리고 그냥 의사가 아니라 김일성이를 직접 치료까지 해주었던 그런 의사.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부산 보건병원장을 지내셨던 장길애 박사님, 장길애 박사와 절친한 친구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도 그랬고 이분도 그렇고 아주 독실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김유건 지금은 이제 박사죠. 이분이 약혼을 할 때 약혼식 주례를 장길애 박사가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선물로 성경책 한 권을 줬는데 그 성경책 안에 이런 글귀를 적어주었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사회에 전하십시오. 아버지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앞으로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다면 사랑과 평화를 사회에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 말씀이 김유건 그 당시는 형제도 그분의 일평생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원래 암진단 전문의였다고 하는데요. 테네시주 낙시빌에서 이렇게 의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1993년도에 거기에서 한 시간 반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지역에 그게 리얼 다지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게 무료 진료소를 설립을 하고 지난 25년 동안 보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저소득층 사람들, 그리고 불체자들, 멕시칸들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해오셨어요. 근데 지금 연세가 74세가 돼서 내년에 은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 광고를 6개월 동안 내었는데 한 명도 어플라이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 12월 14일 무료진료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난 것입니다. 참 가슴 아파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왜 지원자가 없었을까? 만일 그 조합이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이름 날리는 일이었다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원했을 거예요. 오늘날 내가 축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경쟁하면서까지라도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참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사람, 참사랑을 가지고 섬길 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선교지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뭐 기술이 뛰어나고 학벌이 뛰어난 분이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 전문가 전략자들이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탄을 맞이하면 성탄은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탄이 선교가 되려면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나가서 일하면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단기 선교를 가시든 장기 선교를 가시든 참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이 실천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강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내 안에 굳게 자리 잡고는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돼요. 이거 깨지지 아니하면 사랑 흘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위한 대가 지불을 각오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랑의 결실도 바르게 맺을 수가 있고 사랑도 실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의 희생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본받게 되면 그때 뜻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는데 뜻과 마음과 입술을 하나로 만들어서 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궁극적 방향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되는 이유, 그래서 온 땅끝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며 나누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죠.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겠죠. 봉사나 섬김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참 예수의 제자인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해야 될 바른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교회 크레딧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복음과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의 사실 우리 개신교 목사님은 아닙니다. 신부님이에요. 캐톨릭 신부님이신데 책도 많이 저술하셨고 또 실제로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예일대학 교수였죠. 나중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역임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그 좋은 포지션을 다 내려놓고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 예일대학 교수, 하버드대학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자들, 정신장애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셔서 1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책 제목이 되게 됐습니다만은 영어로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원래 이 단어는 헨리 나우인이 처음 쓴 단어는 아닙니다. 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맨 먼저 사용했던 단어. 이 칼 융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상처받은 사람을 잘 위로해 줄 수가 있다. 그 아픔을 아는 자가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Wounded Healer였어요. 근데 헨리 나우에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받으신 상처는 우리 모든 사람이 겪을 상처를 다 대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처는 그분이 다 경험하셨어요. 배신도 당해보셨고 배고픔도 당해보셨고 고독함도 당해보셨고 울기도 하셨고 통곡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상처도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경험하신 언디드 상처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는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과 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되신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영어성경은 He sympathizes us.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상처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다 지불해 주신 그 상처에 대한 대가 때문에 치유받은 존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존재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운디드 힐러가 아니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돼요. 힐드 힐러가 되어야 돼요.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제임스 에멀슨 교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게 치유되어야지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 안에 선뿌리가 꽉 차있는데 누굴 도울 수 있겠어요? 선뿌리가 꽉 차있으면 거기서 선뿌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상처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치유를 주려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야 돼요. 그래서 heal the healer,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분의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됐어요. 우리 모두는 치유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이와 같은 치유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고 주의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아직도 상처를 처리하지 못한 분 많이 계세요. 찬양할 때 잠깐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시점에 다시 튀어나오는 내 상처가 있어요. 묵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깊어서 아예 그것에 묶여 사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처리해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 사랑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축복이 있어야지 축복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야지 치유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바르게 나누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뿌림을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wounded healer가 아니라 healed healer,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줄 때에 여러분과 저는 바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자연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의 진리 중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지요. 심었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마저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나 재해로 인해서 쓴 눈물을 머금어야 하는 농부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현세와 내세에서 거두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이 BBN을 위해서 심어주신 선교 헌금과 ITL 카드 전달 사역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0: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노진산 강사의 수요일 저녁 전체 집회 설교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라,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인센티브로 모티브를 주는 것은 소망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께로 가고 있다. 우리는 서신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확실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나그네입니까?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기서 착한 나그네를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세 여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룻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입맞추고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14절에 But Ruth clung to her. 히브리어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부부가 붙어있듯이 친밀함을 표현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 다바크, clung이라는 말이 부부가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런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커밋먼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이 아무리 그래도 나오미는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다, 룻아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따라오지 마라. She's almost like an evangelist saying, hey, don't come with me. 나오미의 설득하는 방법 보세요. 11절, 13절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또 아이를 낳겠느냐. 여기서 약간 혼돈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나오미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 아니 갑자기 웬? 나오미는 그때 레위 결혼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그 동생과 결혼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법이, 그 나라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나오미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이 가면 큰일 난다. 너의 신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내 하나님이 내 인생도 망가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는데 너도 때릴까 봐 무섭다. 그러니까 너 가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여러분, 가짜 신은 하나님보다 훨씬 대하기가 쉽고 편합니다. It's much easier to control false gods.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은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 온 신은 우리를 컨프런트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신은,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을까?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리얼 하나님 저 따라갈래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16절부터 19절까지 합니다.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따른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볼 때 룻의 신앙 고백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룻이 민족을 떠나고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결단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룻은 롯의 자손입니다. Ruth is Lot's descendant. 롯, 이게 자꾸 발음하기가 힘든데. 롯은 자기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얻고, 룻은 그의 후예예요. 롯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이제 룻은 그것을 리버스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울부짖은 기도에 응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룻은 오르바처럼 자기의 인생을 찾아서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갈 의무도 없었습니다. 룻은 정말 어메이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헌신을 보여줘요. 저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제 favorite 인물이 룻이에요. 정말 어메이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이 아니라 그가 찾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A lot of times we fall in love with the idea of loving. 그리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아니면 사랑을 좀 restrain하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찾은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Love did not become her God. God became her love.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찾게 됩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는 이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고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저희들은 꼭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한국어로는 인자, 한결같은 사랑, 선대 등으로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loyal, love, faithfulness, loving kindness 등등으로 번역합니다. 이 복잡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1장 6절에서도 보게 되고 2장 3장을 통해서 로스 헤세드, 룻이 얼마나 헤세드를 보이는가, 아니면 2장과 3장에서 나오면 보아즈의 인물에 통해서 얼마나 헤세드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어가 무척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히브리 개념은 사랑과 헌신을 결합한 아이디어예요. 헤세드는 one-way love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반응이 올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폴 밀러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헤세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Love without an exit strategy. Love without an exit strategy. 좋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고 That's it. That's what chesed love is all about. 탈출구를 만들어 놓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엿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며느리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공허함을 젊은 이방인 며느리를 통해서 채워주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룻을 한번 보세요.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이에요. 과부입니다. 아들이 없는 젊은 과부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롯의 자손입니다. 새로운 문화에 뛰어듭니다. 특별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런 룻이 탈출구가 없는 사랑으로 나오미의 풍성함이 되고 그 쓰러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룻은 룻에 대한 책만은 아닙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5절을 통하여서 1절부터 5절까지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망가짐과 타락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자기 멋대로 자기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궁핍하게 살 수 있을까? 나오미는 죽음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힘없이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룻을 보면서 세상의 무너짐과 믿음과 축복과 구속과 완성의 모형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러티브예요. 복음의 내러티브예요. 유대인인 나오미나 이방인인 룻이 똑같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망가짐은. Just as in the time of Ruth, our time now, we're living in a broken world. I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We all agree. 우리 다 같이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I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This i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어느 면을 보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It's broken. Things are broken. 나오미도 그러고 룻도 그렇고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대신 행동해 주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프렌십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커뮤니티와 진정한 릴레이션십이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짐을 지어줄 수 있고 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룻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룻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나 살겠다고 떠나면 저 늙은 여인 나오미는 죽을 것이다. 근데 내가 희생하면 나오미는 살 수 있다. 그의 가난을 내가 짊어져야지. 그의 주변인 생활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나그네로 살아야지. 내가 그의 가난을 짊어짐으로 그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그의 삶을 대신 살아줘야지. 룻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룻은 자기의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본향을 떠났습니다.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주변인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비슷하게 산 사람을 아시나요? 혹시 아세요? 이렇게 비슷하게 산 사람. 룻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룻의 이야기는 그저 아름답고 위대한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룻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도 다 같이 내려갑시다. 다 같이 떠납시다. 이제 룻을 바라보면서 룻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헷세드로 그렇게 한번 갑시다. 삽시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한번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합시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의도도 아니고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룻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은 예수님의 할머니입니다. 룻을 통하여서 오는 진정한 구원자, 이방인인 룻을 통하여 오는 예수님, 이민자였던 룻,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추방자의 삶도 이민자의 삶도 몸으로 체험했던 예수님. 예수님은 분명 주변인으로 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민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민은 열악한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을 이민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끝까지 헷세드를 지켜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어떤 한국 신학자는 헤세드의 한국말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리. What's up? 의리. Come on. 의리.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의 세계는 그런데 남자들은 새벽 3시에도 야 나와. 아, 의리. 근데 제가 54년을 살면서 경험하기는 인정하기 싫지만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의리를 잘 지킵니다. 인정하지 싫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 예수님의 헌신, 우리에 대한 헌신. 룻이 가리키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룻처럼 절대로 살 수 없어요. Ruth is a shadow of Jesus.
2: Ruth points to someone who has exceedingly lived a life of chesed.
1: 완전한 love without exit strategy를 끝까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포인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룻을 보면서 룻이 계속 손가락질을 계속 우리에게 계속 손을 가리킵니다. 누구에게? 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나를 쓰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룻이 그것을 확실히 알아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룻이 우리에게 계속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룻이 가리키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룻처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집을 떠나서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처럼 추방과 난민의 표지인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가 당해야 할 추방, 곧 소외된 상태를 경험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는 집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의 집에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We want to go home. We have this deep longing for home. 집에 가고 싶어요. 제 아내에게 오늘 전화했어요. 여보, 집에 가고 싶어. I said, honey, I want to go home. Really?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우리 아내도 보고 싶지만 감자탕이 먹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다 집에 가고 싶어요. 집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똑같이 76년도에 이민 와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95%가 흑인 학생들이에요. 우리 동네 다 돌아보니까 다 흑인 학생들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다 흑인 학생이에요. 한국에서 영어 배우지 않고 미국에 왔어요. 제가 처음 배우는 영어가 그 동네에서 배운 영어였었어요.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온 질문은 그거였었어요. You know Bruce Lee? 저는 브루스 리가 그렇게 고마웠어요. 왜냐면 제가 Yeah, I know. Yo, we be tight. We is real tight. 제가 그러면 Oh, you know Bruce Lee?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브루스 리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흑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소울이 있어요. I got some soul. You know what I'm saying? 우리 찬양님도 좀 소울이 있어요. 다 집에 가고 싶은데 한국 가도 집이 아니고 뉴욕 가도 집이 아니고 볼티모어 가도 집이 아니고 어디도 집이 아니에요. 분명히 집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이. 그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집 주인이 우리의 자리를 오고 우리가 그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우리가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쫓겨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궁극적 출애굽이고 추방으로부터의 궁극적 탈출입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 기다릴 수 있는 소망. 그분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완전한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substitution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substitute였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주변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The essence of being a Christian is that I am in Christ. I am in Him. God Almighty, who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who came in the form of man, lived a perfect life in my place, and died the excruciating death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and holds every power. That Christ. I am in Him.
2: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1: You are in Him. Your life is in Christ. You're in Christ.
2: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1: 예수님의 삶과 고통과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 여러분이 그 속에, 그 안에 있습니까?
2: The heart of the gospel. The heart of the gospel is that everything that is actually true of Christ legally is really true of you if you are a believer in Jesus. If you're in Him.
1: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도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밋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커밋먼트를 하실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커밋먼트를 가지고 계시는지. 헤셋 러브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헤셋 러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가리라.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He will never ever leave you if you are in Him.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2: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그네의 길인 것처럼 애매모호한 이 삶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막 뭘 하려고 그래. 막 하려고 그러다가 오버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오버하지 맙시다인데. 오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럴 때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질 수 있고, 이 땅 나그네 삶 담대하게, 이 땅 나그네 삶 거룩하게, 이 땅 나그네 삶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김상훈 목사님 너무 노래 잘 지어주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일까? You're in Him.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너무 꽉 붙잡고 있어요. 그 안에서의 자유함, 그 안에서의 풍부함, 그 안에서의 고향을 찾은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증명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비밀이고 어떤 보화인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룻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룻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커미트먼트와 사랑을 받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갚으려고 하는 것 말고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갚을 수 없으니까 은혜. 그냥 받는다는 건 뭘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풍부함은 어떤 것일까?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 계속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 때 이 땅의 시간은 매우 짧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천국에서 못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물질과 명예, 또 육체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인데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대화방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1대1로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